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0: Hello. Hi.
1: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0: Okay then. Excuse me. Hello. Excuse me.
2: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제 온 그 손님이네. 하이, 하이. 아이고, 참말로 내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래 막 신이 나갖고. 아이고, sorry, sorry.
0: It's no problem. Today,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예. 아이고, 부끄러움을 아이라예. 프로는 아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0: What are you saying? Pros and amateurs? For buying fruit? I don't think that really matters. I was only asking if there were any promotions. Special discount?
2: 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 좀 싼 거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보니까.
0: Right. I came back because the fruit I bought yesterday was so good. Today, if there's anything especially cheap, I'd like to grab some. How about persimmons?
2: Persimmon. 아, 이제 씨를 좀 낭독해라 하는 건가? 가을 하면 씨 맞거든요. 들어보이소. Listen carefully. 시몬, 너는 아니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니냐?
0: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3: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Promo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을 나타낼 때 promotion, 어떤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뜻을 나타낼 때도 promotion, 할인, sale, 1+1 같은 이런 모든 판촉 행위도 통틀어서 promotion이라 하는데요. 줄여서는 prom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at was Time Stop by Lee Chan-hyuk.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Thursday morning so far. Lots of messages coming in about today's guests. We have Lee Jung-nim saying, good morning. Hello, Rwanda. Yes, yes.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ssage. And Honey Mom-nim saying, 호텔 루완다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 게스트분들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부산 바다 실컷 보고 즐기고 가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Yes, I do hope that they enjoy the beaches here in Busan. And I'm going to have to watch Hotel Rwanda. I never saw it, so definitely have to watch it. And lots of messages coming in about today's text topic question. So what's one experience in Busan you tell everyone they absolutely have to try? 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꼭 추천하고 싶은 부산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So let's check it out. 고수님 saying 해운대에서 일출 본 후에서 그리고 다대포에서 일몰은 진짜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And 고순, you messaged in like 5 different messages about 온천과 국밥. 참 재밌는 곳 많죠. Yes, here in Busan, I think you can't just visit once, right? There are just too many things you can do. We also have, let's check out Lee Jung-nim saying, 부산은 역시 바다입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죠. 부산의 부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을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You know what I love is about the traditional markets is the smell and the sound. There's just so much going on and I love it. And a lot of food are delicious as well. Jilly-nim saying hello, Stephanie and PD-nim. Hello, hello. Colin Tistori-nim saying hello as well. Lots of hellos coming in.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keep those ideas coming. Where and what's one experience in Busan you tell everyone they absolutely have to t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egment. Now it's time for Busan Update. Busan Museum of Natural History is marking the 81st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with a special pop-up exhibition titled 36 Eras or Records of a Lost Era, Busan's Sea, running through August 30th. 네, 부산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특별한 팝업 테마전을 마련했습니다. Based on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museum's own collection, the exhibition traces the history of Busan's fisheri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1950s and 60s. More than a history of the sea, the exhibition is a story of how the people of Busan fought to reclaim and rebuild what was theirs. Now, admission is free and full details are available on the Busan Museum of Natural History website. And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1: This is Busan Worldwide, your window into Busan, your bridge to the world.
0: Time is now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Yuri is joining us from Hyogo, Japan.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효고의 김유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김유리 통신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The yen has fallen to its lowest level in roughly 40 years. So what's happening?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NHK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시세가 달러당 162.28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61.96엔이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뚫리면서 단숨에 엔화 매도세가 쏟아진 결과입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NHK, the yen dropped to 162.28 yen per dollar in the Tokyo foreign exchange market on the morning of the 30th, the lowest level since December 1986, right after the Plaza Accord. And the trigger was the breach of 161.96 yen, a level markets have treated as a key psychological threshold in the New York exchang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previous day. And once that line broke, yen selling accelerated rapidly. So what is behind the yen's continued weakness and how is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ing to this? 엔화 약세의 배경은 무엇이고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 네, 일본 언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강해진 데다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불투명해 미일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가타야마 재무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단호한 조치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우리 돈으로 약 112조 원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바 있어 추가 개입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I see. So Japanese media point to two converging factors. Growing market expectations that the U.S. Federal Reserve could raise interest rates within the year and uncertainty over the pace of the Bank of Japan's own rate hikes. A combination that suggests the interest rate gap between the U.S. and Japan could widen further.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signaling strongly that it may intervene in currency markets. And Finance Minister Takayama told reporters after a cabinet meeting that the government will respond appropriately, including taking decisive action at any time as necessary. This isn't just talk. The government already carried out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worth the equivalence of roughly 112 trillion Korean won over about a month starting last April, and markets are closely watching whether further action follows. Well, amid the weakening ye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major economic policy shift. So what are the details? 엔화 약세 속에서 이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제 정책 전환도 선언했다고요?
2: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명목 GDP 3%, 실질 GDP 1%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적극 재정으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27년 회계 연도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삼고 피지컬 AI, 반도체, 드론 조선 등 17개 성장 전략 분야에 예산 상한선을 두지 않는 집중 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종전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는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겠다며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Kyoto News, on the 1st,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a shift toward an active fiscal stance, setting growth targets of 3% for nominal GDP and 1% for real GDP. The centerpiece is designating fiscal year 2027 as the first year of responsible active finance and introducing a concentrated investment approach with no budget ceilings across 17 designated growth strategy sectors, including physical AI, semiconductors, drones, and shipbuilding as well. Prime Minister Takaichi made clear at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that this represents a fundamental departure, saying the government intends to change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itself.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Japan's government has officially launched AI regulatory reform. So what does that involve?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AI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요?
2: 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9일 규제 개혁 추진 회의를 열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추진하겠다며 AI 디지털 개혁 추진 회의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내각 감방에 신설되는 AI 디지털 개혁 추진팀이 관련 규제 개혁을 총괄 조정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로는 공공도로에서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을 허용하고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차에 우량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대용량 축전지 관련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됩니다.
0: 그렇군요. So Prime Minister Takaichi held a regulatory reform meeting on the 29th and formally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n AI and Digital Reform Promotion Council with the stated goal of fundamentally overhauling regulations to drive transformation across society. A dedicated AI and Digital Reform Promotion Team will be set up under the Cabinet Secretariat to coordinate related reforms. Concrete measures on the table include allowing demonstration tests of pedestrian robots on public roads, introducing an excellence certification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meeting certain standards, and relaxing construction regulations around large capacity batteries needed to expand AI data centers. Well, there were also notable developments on the fiscal side. 이 재정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할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인 혼해부터 방침에 새로운 예산 편성 기조를 담을 예정인데요. 기초 재정 수지의 단기 흑자를 기계적으로 쫓기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맞춰 일시적인 악화도 허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204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우리 돈으로 약 3,500조 원의 투자를 목표로 하는 17개 성장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include a new budget stance in its Hunebuto policy, the basic framework for economic and fiscal management to be finalized next month. And the key shift is a declaration that rather than mechanically targeting a short-term primary balance surplus, the government will allow temporary fiscal deterioration if it serves long-term economic growth.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 Takaichi cabinet's 17 growth strategy projects targeting at least the equivalent of roughly 3,500 trillion Korean won in combined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by 2040 makes the spending essentially unavoidabl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Japan. 네,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휴고에서 김유리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Kim Yuri based in Japan, Hyogo,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in from Japan.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I will be back tomorrow for Friday edition of the sh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Bosco Bosco with 처음엔 사랑이란 게.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o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o.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0: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dancing and dying. Rat monster. Hakyo. Sale. Pumu. Sase. Piheja. Kaheja. Pangwanja.
1: Takanai complex. 그게 내 변명이었지.
2: 그래도 모두한테 잘해줬어.
1: 그게 내 변명이었지. 뒤에서 나쁘다며 씹고 앞에서 착한 척했어. 봐도 못 본 척했어.

0: T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0: 전화해요.
1: 헬로. 하이.
0: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1: Okay then. Excuse me. Hello. Excuse me.
0: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제 온 그 손님이네. 하이, 하이. 아이고, 참말로 내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래 막 신이 나갖고. 아이고, sorry, sorry.
1: It's no problem. Today,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예. 아이고, 부끄러움을 아이라예. 프로는 아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1: What are you saying? Pros and amateurs? For buying fruit? I don't think that really matters. I was only asking if there were any promotions. Special discount?
0: 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 좀 싼 거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 갑지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보니까.
1: Right. I came back because the fruit I bought yesterday was so good. Today, if there's anything especially cheap, I'd like to grab some. How about persimmons?
0: Persimmon? 아, 이제 씨를 좀 낭독해라 하는 건가? 가을 하면 씨 맞거든요. 들어보이소. Listen carefully.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Promo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을 나타낼 때 promotion, 어떤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뜻을 나타낼 때도 promotion, 할인, sale, 1+1 같은 이런 모든 판촉 행위도 통틀어서 promotion이라 하는데요. 줄여서는 prom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사진하는 사람은 적어도 부산을 현재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아.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은 참 재밌는 게 이제 이 시간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진의 본질 중에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막 우리 일상적인 사진이지만 50년 후에는 엄청난 가치의 사진으로 바뀌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그게 와. 이제 사진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주식 같은 느낌.
0: 아, 그렇죠.
1: 주식 장타 같은 느낌.
0: 맞습니다. 네, 또 나의 생각을 대입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좋은 작품으로도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사진을 저희 멤버들 한 40명이 되는데 한 2년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서 같이 다니면서 또 기록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아카이빙해서 또 사진집을 만들고 어떤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게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삼복도로를 취재하고 걸으면서 네. 그 삶에 대한 간절 느껴졌어요.
0: 그러기도 하고 또 보면 때로 이제 넘어와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7, 80년 되면은 양옥집으로 바뀌거든요. 양옥집으로 바뀌는데 보시면 삼복도로의 구조가 보면 1층은 좁고요. 2층은 테라스처럼 더 내놔가 2층, 3층은 더 넓습니다. 구조가 역으로 건축이 지어집니다.
1: 왜 그렇게 된 거죠?
0: 밑에는 이제 골목들이 있고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좁게 짓고 위에는 이제 2층, 3층은 다른 집들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달아낸 거예요. 내 집은 조금은 더 넓었으면 해. 그런 약간의 형방적 구조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삼복도로의 그 집구조들이에요. 좌우집이 또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반대로 지어져 있는 집들도 있고요.
1: 대칭으로?
0: 예, 대칭 구조로. 계단도 똑같이, 집도 똑같이.
1: 재밌다.
0: 예.
1: 언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기록적인 것들을 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작업은 또 제 작업대로 하고 사진가로서 기록해야 될 것들은 기록을 하고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럴 때가 제일 뭐 현재로서는 제일 뿌듯합니다.
1: 혹시 예.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거나 다음 방송 보시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진 앨범을 이렇게 네. 보시다가 네. 삼복도로에서 찍은 사진이라던가
0: 예. 예.
1: 그런 게 있다면 예. 우리 대표님께 보내면 될 거예요.
0: 예. 예.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그게 이제 소중한 부산의 역사의 자료가
0: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예, 예.
1: 좋은 사진 찍는 법?
0: 사진은 잘 찍는 사진하고 좋은 사진하고 나눠지거든요. 네. 잘 찍는 사진은 이제 기술적 테크닉을 통해가지고 심도를 조절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구도를 조절해가 찍는 사진이 이제 잘 찍는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잘 찍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찍고 있고 좋은 사진은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그 사진 속에 들어가는 것, 내 생각이 사진 속에 들어가는 것, 추억 아니면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 이제 대입되는 것. 사진 속에 이제 작가가 보여야 된다는 말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여행에서 같이 즐기는 것도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과 즐기는 그 장면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이미 좋은 사진의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잘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다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냥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예전처럼 선물도 하고 사진 인화해가 친구한테 선물도 해주고
1: 그래야 되겠어요.
0: 속으로 예, 예, 예. 보내는 것보다는 그 뒤에 글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1: 이거 그런 진짜 제, 좋은
0: 그런
1: 것
0: 증서도
1: 같아요.
0: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예. 있나요?
0: Now 지금이란 말을 아마 가장 좋아합니다.
1: 사진이랑 예.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예예예. 지금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고 안 좋고 그 떠나서 지금 기록하는 이 자체가 나중에는 역사가 되고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뭐 사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나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게 부산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예술 부분보다는 조금 열악하지만은 사진에 대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Well, thank you so much to Olivia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Lee Kaeyong-nim. Do you know, I saw him in the studio yesterday. 어제 이분을 봤어요. 근데 I thought he was 진짜 유명인. He was so, as the Gen Z say, 아우라. 그런 말이 들었어요. 아우라. He's so 아우라. He's got so much aura. To him. He's a documentary photographer based here in Busan. He's also involved in documentary education, photography education, running a local photographer's group and archiving the city's history through

0: more Rak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6:00

0: BEFM Local News at 6.
1: 부산 기초의회 네 곳이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의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구 의회와 북구의회는 여야 의석수가 같은 가운데 의장단 구성에 이르지 못했고 일부는 개원식도 열지 못했습니다. 수영구와 남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Four district councils are facing disruptions to their legislative operations after failing to elect their leadership amid disputes over leadership positions. The councils of Gangseo-gu District and Bukgu District, wher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ach hold an equal number of seats, have been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leadership positions. As a result, some have not even held their opening ceremonies. Meanwhile, the councils of Suyeong-gu District and Nam-gu District also remain divided over the election of their council speakers and standing committee chairs.
1: 오늘 오전 5시 반쯤 서구 암남동의 한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2층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미리 대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구청은 추가 붕괴 우려에 따라 인근 주민들을 추가 대피시키고 현장 출입을 중지한 뒤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현장을 찾아 붕괴 원인과 주민 대피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장마 대비 회의를 열어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취약 지역 안전 관리를 점검 했습니다.
2: A two-story house collapsed at around 5:30 a.m. today in a housing redevelopment area in Amnam-dong, Seogu District. There were no injuries as nearby residents had been evacuated in advance. The Seogu District office ordered additional evacuations for nearby residents over concerns of further collapse, restricted access to the site, and began demolition work. Busan Mayor Chun Jae-soo visited the scene to inspect the cause of the collapse and review the evacuation efforts. He later chaired a monsoon preparedness meeting to review safety measures for rivers, underground roads, and areas vulnerable to landslides.
1: 부산 항만공사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환적 운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집중 운영 기간을 시행합니다. 컨테이너 차량에 운송할 화물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부산항 모든 부두에 도입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운송사에 총 4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시스템 이용을 늘리고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2: The Busan Port Authority will begin a three-month intensive operation campaign through September to further enhance its Transshipment Transport System, TSS. The system, which has introduced across all terminals at Busan Port last year, automatically assigns cargo to container trucks for transport. To encourage wider use of the system and improve port operation efficiency, the authority will provide a total of 400 million won in incentives to transport companies.
1: 부산시가 하수관로 안전관리 사업에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합니다. 부산시는 자치단체 재난예방활동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자동 탐지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관로 내부의 균열과 누수를 점검하고 인공지능이 자료를 분석해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집안 치마 등 재난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Busan City will introduce AI-powered robot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of its sewer pipeline network. The city was selected for a local government disaster prevention initiative and will receive 125 million won in funding to install automated inspection equipment. The robots will inspect inside of the sewer pipelines for cracks and leaks, while AI will analyze the data to prioritize maintenance work. Busan City expects the new system to help prevent disasters such as ground subsidence by enabling earlier detection and more efficient maintenance.
1: 학부모들에게 훈련비 등을 받은 부산시 교육청 소속 운동부 지도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1년간 학부모 6명에게서 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A school athletic coach employed by the Busan Office of Education has been fined 10 million won for collecting training fees and other expenses from parents. The coach, a former national team athlete, was indicted on charges of receiving a total of about 28 million won.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방송.
3: 올스타 잉글리시 Did you know that today is World UFO Day? So 오늘의 세계 UFO 날인데요. I had no idea that a day like this even existed.
4: Same here. Now, it all started with the famous Roswell UFO incident back in 1947. That's in the U.S., right?
3: Yeah.
4: And people have been celebrating this day since 2001. Now, of course, there's still no scientific proof that UFOs or even aliens have visited Earth, though.
3: That's right. Believe it or not, we've been sending a hello to the universe since 1977. And if there's someone out there that ever replies, let's hope that they're a friendly.
4: Let's
3: right?
4: hope. 진짜.
3: Did you ever see that movie, Pixel?
4: 아, 아니요.
3: It's sort of like that.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4: 저는 항상 Independence Day가 생각나요.
3: 하여튼,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올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3: I'm John Kim and this is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Kim Johan back here in the studio joining us. 안녕하세요, 형.
3: Hey.
4: Hi, hi, hi.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Everybody watching us and listening to us on the 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welcome. 형, I think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yesterday, but the monsoon season has started.
3: Yes. It's getting harder for me.
4: 네.
3: Being the 날씨 요정 in 그쵸. disguise.
4: 네네네 맞아요. 어제도 우리 살짝 그거 말하긴 했는데 일단 you have your work cut out for you.
3: 좀 힘들 거야.

0: Welcome to Hanye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song lyrics, explore the meaning,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at the end of the Vibe Check, we are presented with a mini concert put on by none other than Kim Cho Han. 여러분, stick around. It's going to be fun. 자, 형, 오늘의 Vibe Check, what'd you bring for us?
0: It's a great song from a great artist. His name is James Ingram.
1: Oh, James Ingram.
0: Yeah, from the 80s, right?
1: 맞아요.
0: And I mean, if you look at We Are the World, you can... Actually, I didn't know that he was in it before.
1: Oh, he was?
0: Yes. See, even you didn't know. You know all the other people, though, right?
1: Yeah.
0: He's hidden in there because... Oh. But he's there in a very, very important parts in the middle and at the end. And one of the things is Quincy Jones actually, when you listen to We Are the World, it's more of not a female song. It's more of a male song. Because the person who wrote it was Lionel Richie.
1: Yeah.
0: And I guess Michael Jackson wrote it with him, sort of.
1: Okay.
0: But actually, Quincy Jones was very smart where he picked like the most hottest artist at the time.
1: Oh, everybody was there.
0: So Michael Jackson sang the parts, like the first chorus. And Lionel Richie was at the beginning because in the 80s, Lionel Richie was very famous too, right?
1: Yeah.
0: But at that time, if you look at basically Quincy Jones, he was really close friends from a young age with Ray Charles, right? And he was producing at that time James Ingram.
1: Oh.
0: So that's why you see him come in and out here.
1: Oh.
0: So that song has like the hottest artists singing the hottest part. Like at that time, Bruce Springsteen was very famous.
1: 맞아요.
0: So he sings very important parts in the songs too. So it's just an amazing song. But yeah, that's what kind of singer he was.
1: Yeah.
0: But this song is called 100 Ways.
1: 100 Ways.
0: And 100 Ways. We can do many things 100 ways, right? But it's basically talking, it's a very romantic song about your loved one, right?
1: Yeah.
0: It's like, if she wants violins, if she wants anything, find 100 ways to make it happen.
1: Yeah.
0: 그 so, 여자를 위해, find at least 100 ways.
1: 맞아요. 100 ways라고 하는데, 이 뭐, 뭐라 그러지? 100개의 방법이라고 할 수
0: 그렇죠.
1: 있잖아요. 네. 근데, they're not saying exactly 100, right? Do you remember the one Avengers movie where Doctor Strange, he's doing all this. He's like looking at all the possibilities and everything.
0: Different possibilities.
1: Right, millions and millions of possibilities. So 100 ways is another way to say there's so many ways.
0: It's like, she wants a romantic dinner.
1: 네.
0: 이렇게 해보고. You could try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You could think about the best way that will try to make her happy.
1: Exactly. So that's what the song is going to obviously talk about. But let's dive into the lyrics. 우리 한영이 100 ways 이 노래 가사를 deep dive 살짝 해보고 네, 일단 at the end of that Kim Jo-han's version of 100 ways 또 들어볼 수
0: 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s changed lately is this chivalry. Yeah, chivalry is like, I don't know if it goes from a girl to a guy, but it's what a guy can do for a woman.
1: Yeah, so
0: that
1: chivalry,
0: loves.
1: C-H-I-V-A-R.
0: Chivalry. V-A-L-R-Y.
1: C-H-I-V-A-L-R-Y.
0: Yeah.
1: That's what you said, right?
0: Something
1: chivalry.
0: Like that,
1: chivalry. Our producer next to me is checking.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C-H-I-V-A-L-R-Y. 맞아. Chivalry니까 끝에 R-Y잖아요. Chivalry is, it started when, a long, long time ago, in Europe, right, 그런 데서 when they had kings and queens, knights도 있었잖아요. Knights가 뭐죠? 전사? 기사, right? 이 기사도 있었잖아요.
0: 김기사?
1: 신기사, 김기사, right? 네. 그래서 이 기사들이 특히 뭐 royalty한테나 or 여성분들한테 막 이렇게 좀 모자도 벗고 이렇게 뭐지 킹 or queen 들어왔으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or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뭐지 그 여성분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에 엄청 큰 그 퍼로가 있어요. 물이 있는데.
0: 그렇죠.
1: 그럼 자기의 그거 입고 있는 그 판초나 그 케이프를 벗어서 거기 깔아주고 이 여성분을 뭐 지나가게 하고. So that's how chivalry
0: 보호를
1: started.
0: 보호를 하는 그 마음이죠.
1: 맞아요. 네. 이 기사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chivalry가. 근데 요즘은 chivalry가 아직 그 사회에서 뭐 continue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ight? You see people standing up for other people, like on subways and buses.
0: It's less than it used to be.
1: 어, 그쵸. 옛날보다는. 네. So I'm not taking off my, I'm not taking off my jacket to put on a puddle so that, you know, somebody can cross.
0: That's right.
1: 네.
0: So,
1: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0: This song is actually, I think, very, has a lot of chivalry in it.
1: Yeah.
0: So, it's sort of,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romance should have.
1: 좋아요. Okay. 그럼 저는 못한다 그 말이네.
0: Okay.
1: Let's get it.
0: Maybe.
1: 가사. 첫 가사 어떻게
0: 된다? 100 ways.
1: 네.
0: Compliment what she does. 그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세요.
1: 맞아요. Compliment, 칭찬하다. Right?
0: Yes.
1: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Right? You just say compliment what she does. So
0: yes.
1: 칭찬을 해요. And then compliment, you could receive a compliment too.
0: Yeah.
1: 어, 민수 오늘 너무...
0: You look really spiffy today.
1: 나한테 왜 개인 나한테 왜 칭찬을 못 하겠지?
0: You look very spiffy today.
1: Thank you, 형. Spiffy, yeah. S-P-I-F-F-Y.
0: I love those glasses. They make you look so smart.
1: Spiffy.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하지? 이건 좀 깔끔한데 뭐가 좀 nerdy한 그런 느낌도 좀 살짝 있긴 있고.
0: 약간 지적인 거 아닌가요?
1: 주로 외모나 옷차림, 장소 등이 깔끔하고 멋진 세련된.
0: 세련된.
1: Spiffy.
0: Yeah, spiffy.
1: 살짝 좀 옛날 말이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0: That's right.
1: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pliment.
0: That's right. And send her roses just because. 특별한 이유 없어도 장미를 선물해 해보세요.
1: 맞아요. 이거 just because 이 표현도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했는데 어, 왜 무슨 일이야?
0: 그냥.
1: 아, 뭐 그냥 just because,
0: mm-hmm.
1: right? 아무 이유가 없을 때,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데
0: 갑자기 띵동했는데 어. 어디 와서 무슨 상품권이 들어왔어요.
1: 어.
0: 선물.
1: 어.
0: 왜 내 생일 아닌데 왜?
1: 어, 김주환한테 백화점 100만 원. 어, 형 왜 이런 거 보냈어요?
0: 그냥.
1: Just because.
0: 그냥.
1: 바로 받는 걸로. 그래서 just because 그냥 이유 없이 뭐를 할 때.
0: If it's violins she loves, let them play. 그녀가 바이올린을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 음악을 들려주세요.
1: 요즘 여성분들도 바이올린 이런 막 식당에 가서
0: 그런데 가본 적이 있어? 아니 나도 그런데 가본 적이 있거든.
1: 네.
0: 근데 멕시코 음식이야.
1: 아, 네.
0: 기타. 근데 기타가 이만해 첼로
1: 맞아요.
0: 같아요.
1: 진짜 커. 뭉치뿡뿡
0: 그런 네 명 모자 하면서 노래 네. 불러요.
1: 아모.
0: 근데 진짜 멋있어.
1: 네.
0: 근데 거기 가끔 바이올린도 있어요.
1: 어, 맞아요.
0: Yeah, so.
1: 아, 바이올린도 있어. I went to it's a steakhouse chain in LA. Maestro's. It's a very fancy place.
0: 좋은 데 많이 갔네.
1: 아유, 그
0: 맛있겠다.
1: 신혼여행 때 갔어요.
0: Medium rare.
1: Ribeye, medium rare.
0: Oh.
1: With a side of mashed potatoes and glass of red wine.
0: Cream spinach.
1: 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런데 가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옷차림 이제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못 가요. 이게 반바지는
0: 반바지
1: 모르겠지만 근데 위에 그냥 티셔츠 입고 있으면
0: 어, no shorts.
1: 맞아. 쫓아내는 거 아닌데 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어, 고객님 죄송한데 혹시 저희가 자켓을
0: yeah,
1: 혹시
0: they,
1: 하나 드리면
0: they give you one.
1: Right? They give you a jacket to wear so that 분위기를 안 망치게 하라고. Yeah. But they had like a violin
0: yeah.
1: and like a cello there. If violin cello 두어 들으니까 very fancy.
0: So 네. if she likes those violins,
1: yeah.
0: you go and talk to the guys. Hey, come to my table later. She loves violence.
1: 맞아. 근데 이런 거는 팁을 줘야 돼요, 여러분. 외국이나 미국에서는 팁 꼭 줘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네.
0: Dedicate her favorite song.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받쳐주세요.
1: 그러니까 dedicate, 뭐를 바치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이 I'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family. 저는 이 노래를 우리 가족한테, 가족을 위해 뭐 부를 겁니다. 받침이다라고 yeah. 할 때 dedicate
0: her favorite song and hold her closer all night long. 그리고 밤새도록 그녀를 꼭 안아주세요. Love her today. 오늘 사랑을 표현하세요. Find 100 ways.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1: 네, 여러분 정확히 100. You don't have to count up to 어, 딱 100까지 했다. 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많이 찾고 하라고 그 말이잖아요.
0: Yep.
1: 아까 PD님이 이런 남자 어디서 찾아요라고 문자 이렇게 올렸는데 뭐 어디 뭐 좋은 데 아세요?
0: 제가 요즘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는데요. 보니까 멀리 매일 보는 그 자리에 사진을 안 찍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네. 사진 찍다 요즘 사진 찍으니까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옆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PD님도 그 옆에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보세요.
1: 왼쪽으로 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0: 아니 생각을 바꿔보시면 네. 다 많은 걸 보일 수가 있어요.
1: 네.
0: Right? It's like 맞아요. when you're hungry.
1: Change your perspective.
0: 되게 배고프면 옆에 네. 있는 그 매일 그 식당 지나가다 아, 그쪽 맛있어 보여.
1: 네.
0: Right? You just never know.
1: 맞아요.
0: Like I've been taking pictures and I didn't realize that this could be some. When I take a picture of it, it becomes special.
1: 맞아요.
0: It's weird.
1: 네. 그래서 PD님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0: 예.
1: 가서 찾으면 됩니다.
0: 예. 콧대를 좀 내려주시고 그러면 그 되게 편할 수가 있어요.
1: Alright, so James Ingram, 100 Ways 이 가사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 김조한's version of 100 Way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 you ready?
0: Let's go.
1: Let's get it!

0: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형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애들립 했잖아요. 혹시 그거 형 목소리로 그 볼륨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였어 혹시? 이거였어요? 안 그러면 살살 이렇게?
1: No, I think I just did it.
0: 맞아. Yeah. 그 너무 아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하다가 자기가 입은 마이크 앞에 있는데 이 볼륨을 진짜 이렇게 zero부터 살짝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2: Yeah. 네. So depends on what you're singing. So like when I was singing the verse, the beginning was a little bit like soft, but then when I hit it sort of hard on those, 네. those strong points, I had to move the mic a little bit away.
0: 아.
2: It's like oh, all night
0: 맞아,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는 걸 맞는데.
2: Yeah. For the grind. Yeah.
0: 근데 아까 시작부터
2: yeah.
0: yeah. 이런 목이 아닙니다. Yeah. 목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0: Hello. Hi.
1: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0: Okay then. Excuse me. Hello. Excuse me.
1: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제 온 그 손님이네. 하이 하이. 아이고 참말로 내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래 막 신이 나갖고. 아이고, sorry, sorry.
0: It's no problem. Today,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예.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라예. 프로는 아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0: What are you saying? Pros and amateurs? For buying fruit? I don't think that really matters. I was only asking if there were any promotions. Special discount?
1: 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 좀 싼 거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 갑지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보니까.
0: Right. I came back because the fruit I bought yesterday was so good. Today, if there's anything especially cheap, I'd like to grab some. How about persimmons?
1: Persimmon. 아, 이제 씨를 좀 낭독해라 하는 건가? 가을 하면 씨 맞거든요. 아, 들어보 있어. Listen carefully.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2: 오늘 배워볼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0: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Promo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을 나타낼 때 promotion. 어떤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뜻을 나타낼 때도 promotion. 할인, sale, 1+1 같은 이런 모든 판촉 행위도 통틀어서 promotion이라 하는데요. 줄여서는 prom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All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접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Star Theatre presents...
1: Né? Hey, on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 The way I said it is 네. a little bit of a hint of today's scenes.
1: 살짝인데
2: All Star Theater Presents.
1: 네, 맞아요. 그 근데 아까 처음에 present
2: 제가 항상 이 그 옛날 배우 훈련할 때요. 네. 그 억양 공부할 때는 좀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반드시 끝에는 이렇게 뭐 British accent 가다가 갑자기 태평양으로 빠진다든지 맞아. 항상 이렇게 옮겨가요. 네.
1: 제가 들었던 거
2: 끝에는 Southern accent이
1: 됐어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우리 뭐지 그 뉴욕 쪽에 있다 하고 presents 쪽에 내고 플로리다까지 내려갔어요.
2: 맞아요. 와우. 와우.
1: 근데 좋아요. Always keeping our listeners on their toes, yes. on the edge of their seats. What will Haeyeon do today? Right. How are you?
2: I'm great. How are you?
1: Doing good. Doing good. Thank you so yeah. much for coming in today. 자 그러면 오늘 그 타이틀 치면서 살짝 yeah.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힌트를 줬는데.
2: 네.
1: But okay, and I gave another hint too, saying New York, right?
2: Mm-hmm.
1: No, sorry. New York.
2: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Yeah. 네. 아, 이 작품은요, 무려 1997년도에 나와서 I'm curious which of our listeners will actually know of this movie. 네, 바로 오늘은 Good Will Hunting.
1: 아, 진짜 이 명작이죠, 이거.
2: 명작이에요.
1: I think this is when I was introduced to Matt Damon and that Ben Affleck, that duo.
2: 맞아요. 사실... 맷 데이먼, 벤 애플렉은 우리나라 분들 거의 많이 아시죠. 할리우드의 대배우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스타들인데 그 두 친구가 이 작품 굿윌 헌팅으로 할리우드에 짜잔 하고 아주 나타난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 전에 이제 배우 활동을 하긴 했는데
1: 네.
2: They wrote the script for this and they both starred in it too.
1: 맞아요.
2: Yeah.
1: I mean, it's up to that point it was unheard of. Just two best friends, I think. Making a movie together and it went on to win an Oscar, right?
2: They won Oscars. 그래서
1: 맞아요.
2: 그 1998년도였나요? 그때 그 오스카 best screenplay 네. 시나리오 상을 받고 둘이 정말 막 와! 막
1: 맞아요.
2: 이런 무대에서
1: Just a couple of kids from Boston.
2: That's true.
1: 네.
2: Yeah.
1: 근데 I was watching clips, you know, to prepare myself for today. Mm-hmm. And then I noticed that Ben Affleck's brother Casey Affleck was in the movie and I totally forgot.
2: Yeah, Casey's in there.
1: I mean, that's like the, you know, 막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친구랑 놀러 가는데 동생도 데리고 가. 케이시도 데리고 가야지.
2: 아, 케이시도 대사 몇 개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사실 케이시 빨리 와. 라고
2: 지금
1: 이렇게.
2: 이제 케이시 뭐 감독님이시지만
1: 완전 케이시 애플렉도 완전 대배우 됐는데.
2: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it takes place around those famous colleges like 네. MIT and Harvard.
1: 네. 네.
2: 보스턴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보스턴 출신들이라서 여러분 보스턴 그 억양을 저랑 민수가 최대한 좀 잘해보도록 할게요.
1: 네.
2: They have a thick Boston accent.
1: 맞아요. 저는 일단 뭐 Boston 이런데 뭐 뉴욕 쪽에서 친구들 뭐 많잖아요, right? Okay, I have friends from like East Coast, New York,
2: 근데
1: Boston.
2: 방금 말한 투가 뭔가 거짓말 같았어요. 좀 더듬던데요.
1: 아니 나는
2: 친구
1: 많다.
2: 없죠?
1: 친구 많다라고 항상 사람들 친구 없잖아요라고 하는데 네 많아요. 한 두세 명. They're from the East Coast. But it's not noticeable.
2: Yeah.
1: But the way they broke it down for me, like a New York accent versus a Boston accent, 당연히 이거보다 there's a lot of other different factors.
2: Yeah.
1: But the big difference is Boston accents, they drop the R entirely.
2: Yeah.
1: Right? 그냥 R 발음 아예 안 들려요.
2: 맞아요.
1: 네. Whereas the New York accent, They drop the R and they replace it with the
2: O. You want a cup of coffee? 그건 R가 아니구나.
1: I mean New York, like York.
2: Forget about it, New York.
1: New York.
2: Yeah.
1: New York.
2: 근데 보스턴은 정말 그냥 뭔가 그리고 뭔가 그래도 뉴욕은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좀 뭔가 이쪽 배 쪽으로 내려오는 보스턴은 뭐냐 그냥 Yeah, Boston. 좀 이렇게 확 위로 올라와요.
1: 이렇게 머리서 나오는, 네, 그냥 확 나오는 그런 소리예요.
2: 그렇습니다.
1: I don't know. I think I prefer the Boston accent a little bit over
2: It's fun.
1: New York one.
2: It's
1: right?
2: fun. 네네네. 이게 그 주인공 이름이 Will Hunting이라서 제목이 Goodwill Hunting이기도 한데 there's a little bit of wordplay. 언어유희가 유희가 좀 있죠. 네. 또 Goodwill, 선의와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라서 맞아요. 제목이 또 이런 선의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For those who aren't familiar with the story, 이 Matt Damon이 연기하는 역할이요. MIT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주 천재예요. He's a genius with math, philosophy.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의 벽이 두꺼워서 자기 그 뭐라 해야 되죠? 포텐셜을 발휘는 못하는 청년이죠.
1: 그쵸. 이게 자기의 upbringing,
2: yeah.
1: 뭐 뭐지 그냥 다른 뭐냐면 이런 치, 뭐지 학교에서 what was his job? Like a janitor,
2: He's
1: right?
2: janitor.
1: Yeah,
2: yeah,
1: janitor. I mean, these are kids that you know with their proper upbringing. These are the kids that should be in school. I am, you know, I can't be in the same you know ocean as them. 이런 마인드 계속 있어서 난 이렇게 안 돼. 근데 그 정도 능력은 갖고 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Right, and 또, of course we can't forget to mention Robin Williams.
2: Yes, I think it's one of my favorite Robin Williams performances. 네, 여기서 로빈 윌리엄스는 그 윌, 그 Matt Damon 을 상담하는 심리학자 또 멘토가 되는 션 맥과이어 역할을 하고 네. 또 어렸을 때 베네필릭이랑 그리고 맷데이먼이 7살, 8살부터 같이 야구팀에서 친구예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 또 극 중에서도 윌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역할을 해서 좀 투박하지만 이제 윌의 미래를 응원하는 그런 역할이고 여기 우리 조종님께서 아, no, no, 데이나님께서 네. New Yorkers sound a bit upset all the time. Is that a little b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네. We're never upset.
1: They're a little aggressive with their words. And
2: no,
1: I think
2: same, just, yeah.
1: same can be said, I think, about, you know, with the Busan accent. 네, 똑같아요.
2: 맞아요.
1: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람이 뉴욕 가잖아요. Why is everybody angry at me?
2: 그 맛이 다 아닙니까?
1: Exactly.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내려와서 왜 이렇게 사람들 나한테 광주를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났지라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아요. 네.
2: Yeah.
1: They don't mean it though.
2: 그래서 이 Goodwill Hunting 영화의 매력이 이 보스턴 특유의 좀 거칠지만 정많은 분위기가 장면들에서 느껴지거든요. So, listeners, I hope you enjoy today's scenes.
1: 맞습니다. 자, all right. So, scenes from Goodwill Hunting will be acting out today. 근데 오늘 뭐 좀 there's a lot of like characters going around. 그냥 yeah. 두 캐릭터만 아니잖아요.
2: 오늘 좀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헷갈릴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은 제가 위리에요 이렇게 할게요.
1: 저도 각시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1: 민수 지금은 뭐지 그 미니 드라이버 뭐 그 여성 yeah. 캐릭터입니다라고.
2: 지금 여자예요.
1: 맞아요. 좀 말해줄 때도 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2: Yeah.
1: Alright, let's get it. So scenes from Goodwill Hunting.
2: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윌, 그리고 하버드 근처는 얼씬도 안 해본 그의 친구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 앞바에 들어온다.
0: So, this is a Harvard bar, huh? I thought there'd be equations and stuff on the walls.
2: 난 또 뭐 벽에 막 수학 공식 써 있고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뭐 미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얘들아.
0: Time out. I'm gonna have to bust a move on them Harvard cuties down there at the bar.
2: 저기 바에 하버드 미녀들이 계시네.
3: 저건 바 저쪽 끝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하버드 학생 스카일러에게 다가간다.
0: Oh, hello.
3: Hi.
0: Do you come here often?
3: I do. How about you?
0: I come here a bit. 저 혹시 학교 다녀요? Do you go to school here?
3: Yeah.
0: Yeah, well, that's it. I think I had a class with you.
2: 제가 그쪽이랑 수업 같이 들은 것 같은데.
3: Oh, yeah? What class?
0: History.
3: Okay, maybe.
2: 그때 옆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느끼한 하버드 대학생, 일명 느끼남이 끼어든다.
4: Hey, what class did you say that was?
0: History.
4: 그냥 역사요? 그럼 아마 교양 개론 수업이었겠네요.
0: Yeah. You should check it out. It's a good course. 한번 들어보세요.
4: How'd you like that course?
0: I found the class rather elementary.
4: 기초적이요? 그렇겠죠. I remember that class. It was just between recess and elementary. 쉬는 시간 끝나고 점심 시간 전에 듣는 거였죠.
3: Oh, Clark, why don't you go away?
4: Relax, relax. I'm just having fun with my new friends, that's all.
0: Wait, are we gonna have a problem here?
4: No, there's no problem. I was just hoping you might give some insight into the evolu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southern colonies.
3: 다름이 아니라 남부 식민지 시장 경제의 진화에 대해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요.
4: I think that prior to the Revolutionary War,
3: 혁명 전쟁 이전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 농업 중심의 전자본주의적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쵸?
2: 아니, 학원 다니는 거 맞아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2: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윌이 끼어든다.
0: Of course, that's what you think for now. You're a first-year grad student.
2: 당신 대학원 1학년이지? 막시즘 역사학자 책 한 권 읽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 모든 게 다 계급투쟁으로 보이겠지.
0: Next month, you'll read James Lemon and decide colonial America was already capitalist. Then, I bet Gordon Wood, talking about, you know, the pre-revolutionary utopia.
4: As a matter of fact, I won't, because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0: the... Okay,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social distinctions based on wealth, 맞죠? 그 책 98페이지. I read it too.
2: Do you have any thoughts of your own on this matter? 그래서 당신 생각은 도대체 뭔데? 책에서 본 문장 몇 개 외워와서 바에서 그걸 자기 생각인 척 떠들고 겨우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내 친구 망신 주는 게 Is that your thing? 저기요, don't do it.
0: And guess what? 하버드에서 교육비로 $150,000 정도 날렸죠? 그거 공공도서관에서 연체료 일부를 내면 배울 수 있는

0: Hey, not too bad, 민수.
1: 어, 그, 좋아. 좋았죠. 괜찮았죠.
0: 네, 좋았어요. 네. 여러분 어때?
1: We get smart.
0: 그죠. 여러분 이 보스턴 액센트 느낌이 좀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아 좀 심술궂게 느끼면서 느껴지면서도.
1: You are. No, you are.
0: Yeah, that's wicked. Very much 이런 뜻으로 그냥 wicked 네. 많이
1: wicked.
0: 쓰죠.
1: Wicked.
0: Yeah,
1: 그쵸.
0: wicked 네. smart.
1: 이것도 지역마다 이 very 아주 좀 이렇게 단어가 다 좀 슬랭이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리 뭐 몇 주 전에 그 캘리포니아는 hella 였잖아요.
0: Yeah.
1: 뉴욕은 그 mad.
0: Mad. It's right? he's 네. mad smart.
1: 네.
0: Yeah.
1: 근데 보스턴은 wicked.
0: 네.
1: wicked.
0: 그 미국 배우들이 그 보스턴 억양을 좀 연습할 때 쓰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버드 야드에 차를 주차하세요. 이거를 보스턴 액센트로 말해볼게요. Park the car in Harvard Yard. 여러분 따라해보시겠어요?
1: 그러니까
0: 보통 우리 그냥 네. 표준 억양으로 한다면 어떻게 네. 되죠?
1: Park the car in Harvard Yard.
0: In the Boston accent. Park the car in Harvard Yard.
1: 아, 왜 이렇게 웃겨? 재밌어. 너무
0: yeah.
1: 좋아.
0: 그럼 제가 네. 일로 와볼래? Come over here for a sec.
1: Excuse me, can you come over here for a second?
0: Come over here for a sec. 맞습니다.
1: 맞아.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 발음 연습할 때 왜냐면 R 발음은 한국은 없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So I think
0: 오히려 하기 좋아요.
1: 오히려 보스턴 액센트를 좀 픽업하는 게
0: R 뭐 필요 없어요.
1: 필요
0: 보스턴
1: 없습니다.
0: 가면.
1: 네. 네. 이게 car가 아니고 car입니다.
0: Yeah. 이 보스턴 억양을 좀 더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영화 The Departed,
1: 오.
0: Manchester by the Sea,
1: 오.
0: The Town 이런 영화 보시면 즐길 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Yeah.
1: Good suggestion.
0: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1: 좋아요. What you got?
0: 네, recess라는 표현이 나왔죠. 주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recess라고 하죠.
1: 네.
0: Yeah. So for example, recess is my favorite part of the school day.
1: 진짜.
0: 진짜 학교 쉬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1: 혜연 씨 다녔던 그 elementary school에서는 뭐 recess 때 뭐 뭐를 했어요?
0: Oh, big championship. 공기 championship.
1: 오.
0: 전교 1등.
1: 진짜?
0: Yes.
1: 오.
0: I was just 거의 커리어였어요. 정말 I was very serious about this. Yeah. 그리고 여러분 그 의회나 법정에서 휴회할 때에도 the court is in recess 이렇게 쓰더라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공연에서는 recess라고 안 하죠.
1: 어, 그렇죠.
0: 공연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뭐라 하죠?
1: 어, 그 뭐였더라? Intermission.
0: Yes.
1: Intermission.
0: Intermission.
1: 네.
0: 어, 근데 또 약간 좀 길게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는 시즌 1과 2, 3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1: 네.
0: 시즌들 사이에 좀 길게 쉬는 시간을 hiatus라고 합니다.
1: Hiatus. H-I-A-T-U-S.
0: Yeah. So for example, the show is on hiatus.
1: 네. 특히 시즌 예를 들어 한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할까 말까 할 정도 이 decision도 안 나왔는데
0: yeah.
1: 일단 it's on a hiatus. Like you don't know when it's going to come back.
0: Exactly.
1: 네.
0: Yeah.
1: So recess, right?
0: Mm-hmm.
1: That's a word we had in our lines.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한번 시도해보다라는 뜻으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Give it a shot.
1: Yeah. Give it a shot.
0: Give it a shot. 뭔가 이거는 좀 부담 없이 한번 해봐, 해봐. 이렇게 네. 쓰는 건데요. So for example, come on, give me another shot. 저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민수, have you tried Pilates?
1: Oh, too expensive for me.
0: Okay, but would you give it a shot?
1: I guess I'll give it a shot.
0: Yeah, 한 번쯤 해볼 수 있죠, 그죠?
1: Boston accent. I guess a shot.
0: Give it a shot.
1: 네.
0: 샷이 왜 우리 왜 운동할 때 약간 나이스 샷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샷 자체는 뭐 발사도 되고.
1: 네.
0: Shot,
1: shot,
0: shot, shot, shot, shot, shot, shot, shot, shot, shot.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
1: Everybody. 그 샷밖에 생각 안 나.
0: 아, 우리 이제 피디님께서 굉장히 피로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1: 네.
0: All right. Yeah, those were scenes from Good Will Hunting.
1: 맞습니다.
0: And some expressions.
1: 네. So recess 학교에서 이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 했는데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네.
1: 미국에도 공기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두둥님이.
0: 아, 전 초등학교는 이제 네. 포항에서 공기 1위로 1등으로 포항시 왜요? 초등학교 포항시에서
1: 아니 왜냐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 뭐 해연 뉴욕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와 뉴욕 그 뭐지 그 학교 마당에서 공기를 했다고 하는데
0: 아 maybe
1: 포항이었습니다.
0: 다시 take two. 네 제가 공기를 수출해 갔어요 미국에. 네
1: 맞아요.
0: 네.
1: Because I didn't go to elementary school here in Korea. Did they have jungle gyms?
0: Yeah, we had jungle gyms.
1: 맞죠. 예, yeah. 네, 그건 진짜 저 몇 번 가서 몇 번 떨어지고 몇 번 다치고. 진짜.
0: 공기 한번 해볼래요, 민수 잘해요?
1: 공기 차라리 그걸 할 걸.
0: 우리 한번 챔피언십 해봅시다 여기서.
1: 아, 진짜, I have no hand-eye coordination
0: Give
1: whatsoever.
0: Give it a shot. Give
1: 네네네.
0: it a shot.
1: 좋아요. Well, Ham,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Aye.
0: See you next time.
1: 네, 여러분. Time for a song break. Jack Johnson, Better Together. Love is

0: Vera, wrong. 문제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1: 뭐를요?
0: 우리 부스타 분들이요.
1: 네.
0: 그때 저의 그 파나마 해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고 그 마음속으로 들렸어요. 이거 안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네.
1: 근데 왜 복숭아는 안 들고 와요?
0: 네?
1: 왜 복숭아는 안 들고 오냐고요?
0: 왜 복숭아예요?
1: 복숭아 들고 와야지 뭐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다음에 심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제철 시즌이긴 한데
1: 네.
0: 네, 한번 다음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걸 계속 이게 쓰고 와야지 문자 요정님 이 사람들한테 눈에 이제 익숙해져요.
0: 우리 그 둥피님 자기 맘대로 아주 그냥. 그리고 그 유저님 저 모자야말로 아까 그 파머의 머시기 아닌가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마음에 든다. 네. 사보고 싶다.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 근데 좀 공격이 저한테 안 오니까 좀 뭐가 좀 편하네.
0: 네, 그 우리 둥피님 저번 주 이어서 네. 이번 주도 리본 진짜 킹 받는.
1: 리본 진짜.
0: 네. 리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사님 근데 집에 갈 때도 저거 쓰고 가요? 당연하죠.
1: 네. 집에 나올 때부터 쓰고 있었어요.
0: 맞아요. 이번. 샤워 네. 끝나자마자 바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읽어야 됩니다. 문자를.
1: Yes.
0: 자, 오늘은요. 오늘 1등은 또 완전 뉴페이스예요.
1: 뉴페이스?
0: 영옥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1: 확실해요.
0: 진짜로.
1: 확실해요.
0: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1: 왜냐면 이 네. 손가락 올리는 거 네. 조심스럽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일단 영옥님이라고 했죠?
1: 영옥님.
0: 영옥님.
1: 네네네.
0: 저랑 오늘 1일 됐습니다, 영옥님. 아, 기분 얼마나 좋을까 지금.
1: 네, 1 하시고 나가셨어요. 좀 안 계시네요. 지금.
0: 있을 겁니다.
1: 네. 그리고 네. 이제 오 2등은 데닐리님. 오 데닐리님 요즘 아주 행보가 좋습니다.
0: 네.
1: 아 너무 좋고요.
0: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1: 칼린스토리님 3등 하셨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서님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나요? 무녀 친구가 없나? 하는데 우리 유서님 요새 새로운 분들이 1등 많이 하시네요. 분발해야 되겠어요.
0: 네. 네.
1: 우리 유서님 분발합시다. 네.
0: 근데 너무 좋아. 일단 우리 너튜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1: 그러니까.
0: 이 올스타의 문화에 바로 그냥 음흠. 익숙해지니까
1: 네네네.
0: 보기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영웅님도 아마 이 좀 크리퍼였을 거예요.
1: 그러니까 좀, 부끄러우셔가지고.
0: 그렇죠. 이게 좀 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지라고 하면서
1: 네네네.
0: 아, 안 되겠다. 오늘 내 차례다. 바로 딱 1! 이봐요. 너무 흥분해서 1 먼저 안 넣고 TT666 막 이렇게 이렇게 왜 안 돼? 라고 타타타타 치다가 네 얼마나 떨렸을까.
1: 아 그렇죠. 원래 뭐든지 이제 처음 딱 시작하는 거는 긴장될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바이너리님이 처음 오신 줄 알았는데요.
0: 네.
1: 알고 보니까 진리님이셨는데 이번에 닉네임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0: Let us know. Let us know who you are.
1: 네. 네.
0: 이거는 because you know we wanna keep it friendly here, right?
1: 그렇죠, 그렇죠.
0: 특히 이제 아는 분이라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새로운 분이랑 착각하면 조금 더 차갑게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let's keep it friendly, let's keep it in the family, right?
1: 네. 그렇죠. 아, 진님, 그러니까 JIN님이 또 따로 있으신데 그분이랑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0: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네.
1: 마음이 넓으시네요.
0: 네.
1: 네.
0: 이름 배려.
1: 네.
0: 그래도 헷갈려요. 일단 진리 앤 진님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1: 우리 둥피님 나도 이름 바꿀까? 신규인척 설레게. 둥피님은 대체 불가예요.
0: 네. 네.
1: 근데 아마 둥피님이랑 비슷한 닉네임이 올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일단 두둥님 just to let you know 딱 지금 관계가 딱 좋습니다.
1: 아 지금이 딱 좋아요.
0: 네네네. 네네. 이름 바꾸고 해서 이 관계가 흩어지니까 네네. 불편해질 거예요. For you and for me.
1: That's okay? right.
0: So let's just keep it as is.
1: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한프리카 패밀리님이랑 다나 넥스도어님. 새로 오셨어요.
0: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1: 네?
0: 뭐라고 했습니까?
1: 우리 민수 씨 연기를 보고
0: 네.
1: 조금 여러 가지 평을 내놓으셨는데요.
0: 네.
1: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처음 오신 거에 제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0: 네 일단 웰컴이고요. 저랑 1일 됐습니다. 네, 여러분.
1: 이거 흔치 않은 기회예요.
0: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One of the happiest days of your lives. 네.
1: 그래서 이제 문자는 이 정도로 이제 읽도록 하고요. 이제는 이제 가나요?
0: 자, 일단 뭐 문자 요정.
1: 네.
0: Once again, yeah. I do recommend wearing the hat. Try to wear the hat as much as you can so that people get used to it.
1: 네.
0: 네. 아, 이게 원래 문자 요정이다라고. 이거 이날 될 때까지 올 때까지
1: 네.
0: 모자 유지. 오케이?
1: 다음에 다른 거 쓰고 올게요.
0: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Bye.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그리트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everyone they absolutely have to try. 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꼭 추천하고 싶은 부산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So let's check it out. 고수님 saying 해운대에서 일출 본후에서 그리고 아 다대포에서 일몰은 진짜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And 고수님 messaged in like 5 different messages about 온천과 국밥. 어, 참 재밌는 곳 많죠. Yes, here in Busan, I think you can't just visit once, right? There are just too many things you can do. We also have, let's check out Lee Jung-nim saying, 부산은 역시 바다입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죠. 부산의 부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을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You know what I love is about the traditional markets is the smell and the sound. There's just so much going on and I love it. And a lot of food are delicious as well. Jillie님 saying hello, Stephanie and PD님. Hello, hello. Colin Tistory님 saying hello as well. Lots of hellos coming in.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keep those ideas coming. Where and what's one experience in Busan you tell everyone they absolutely have to t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egment. Now it's time for Busan Update. Busan Museum of Natural History is marking the 81st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with a special pop-up exhibition titled 36 Eras or Records of a Lost Era, Busan's Sea, running through August 30th. 네, 부산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특별한 팝업 테마전을 마련했습니다. Based on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museum's own collection, the exhibition traces the history of Busan's fisheri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1950s and 60s. More than a history of the sea, the exhibition is a story of how the people of Busan fought to reclaim and rebuild what was theirs. Now, admission is free and full details are available on the Busan Museum of Natural History website. And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1: This is Busan Worldwide. Your window into Busan. Your bridge to the world.
0: Time is now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Yuri is joining us from Hyogo, Japan.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효고의 김유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김유리 통신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The yen has fallen to its lowest level in roughly 40 years. So what's happening?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NHK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시세가 달러당 162.28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61.96엔이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뚫리면서 단숨에 엔화 매도세가 쏟아진 결과입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NHK, the yen dropped to 162.28 yen per dollar in the Tokyo foreign exchange market on the morning of the 30th, the lowest level since December 1986, right after the Plaza Accord. And the trigger was the breach of 161.96 yen, a level markets have treated as a key psychological threshold in the New York exchang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previous day. And once that line broke, yen selling accelerated rapidly. So what is behind the yen's continued weakness and how is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ing to this? 엔화 약세 배경은 무엇이고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 네, 일본 언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강해진 데다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불투명해 미일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가타야마 재무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단호한 조치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우리 돈으로 약 112조 원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바 있어 추가 개입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I see. So Japanese media point to two converging factors, growing market expectations that the U.S. Federal Reserve could raise interest rates within the year, and uncertainty over the pace of the Bank of Japan's own rate hikes, a combination that suggests the interest rate gap between the U.S. and Japan could widen further.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signaling strongly that it may intervene in currency markets, and Finance Minister Takayama told reporters after a cabinet meeting that the government will respond appropriately, including taking decisive action at any time as necessary. This isn't just talk. The government already carried out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worth the equivalence of roughly 112 trillion Korean won over about a month starting last April, and markets are closely watching whether further action follows. Well, amid the weakening ye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major economic policy shift. So what are the details? 엔화 약세 속에서 이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제 정책 전환도 선언했다고요?
0: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명목 GDP 3%, 실질 GDP 1%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적극 재정으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27년 회계 연도를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삼고 피지컬 AI, 반도체, 드론 조선 등 17개 성장 전략 분야에 예산 상한선을 두지 않는 집중 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종전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는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겠다며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Kyoto News, on the 1st,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a shift toward an active fiscal stance, setting growth targets of 3% for nominal GDP and 1% for real GDP. The centerpiece is designating fiscal year 2027 as the first year of responsible active finance and introducing a concentrated investment approach with no budget ceilings across 17 designated growth strategy sectors, including physical AI, semiconductors, drones, and shipbuilding as well. Prime Minister Takaichi made clear at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that this represents a fundamental departure, saying the government intends to change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itself.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Japan's government has officially launched AI regulatory reform. So what does that involve?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AI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요?
0: 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9일 규제 개혁 추진 회의를 열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추진하겠다며 AI 디지털 개혁 추진 회의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내각 감방에 신설되는 AI 디지털 개혁 추진팀이 관련 규제 개혁을 총괄 조정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로는 공공도로에서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을 허용하고 일정 수준의 자율 주행차에 우량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대용량 축전지 관련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됩니다.
1: 그렇군요. So Prime Minister Takaichi held a regulatory reform meeting on the 29th and formally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n AI and Digital Reform Promotion Council with the stated goal of fundamentally overhauling regulations to drive transformation across society. A dedicated AI and Digital Reform Promotion team will be set up under the Cabinet Secretary to coordinate related reforms. Concrete measures on the table include allowing demonstration tests of pedestrian robots on public roads, introducing an excellence certification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meeting certain standards, and relaxing construction regulations around large capacity batteries needed to expand AI data centers. Well, there were also notable developments on the fiscal side. 재정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할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인 혼해부터 방침에 새로운 예산 편성 기조를 담을 예정인데요. 기초 재정 수지의 단기 흑자를 기계적으로 쫓기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맞춰 일시적인 악화도 허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204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우리 돈으로 약 3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0: 으악 소리만 내다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샵에 들어설 때부터 케어를 마칠 때까지 가장 자주 쓰는 세 가지 상황과 알짜배기 문장들을 준비했어요.
1: 네. 네. 三个最核心的使用场景. 学完这几句啊，保证你能心满意足。
0: 네,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힐링 가득한 마사지샵 표현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0: 네, 마사지샵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떤 관리를 받을지 골라야 하죠.
1: 是的.
0: 발 마사지 60분으로 할게요 라거나 전신 마사지 어깨 관리를 선택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1: 오, 好, 最关心的事情，进店之后呢，工作人员直接会给您看价目表，然后呢，你就可以呢直接说出你想要做的项目。当然呢，很多项目其实它是有时间选项的，时长的选择。那刚刚丁老师问的第一个问题，对不对？对。是，我们说啊，拍马赛季60分钟的足疗。嗯，足疗是关键词哈。
0: 足疗。
1: 对。 如果呢你想做全身按摩，对，直接说我要做全身按摩，对，想重点按一下肩膀，对，或者是脖子等等其他部位也可以，只要你会说，用这个句型，我想重点按一下肩颈，用其他的部位替换就可以了。
0: 발마사지를足疗라고하는군요。两个字。 我要做一个60分钟的足疗라고 하면 60분짜리 발마사지를 할게요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럼 전신 마사지는 全身按摩, 그리고 목과 어깨는 肩颈. 요 단어들도 콕 집어 말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1: 是这些呢重点部位也是关键词。对了，那现在的按摩店呢，一般还是会问你哈，做一个选择。 那就是选择男技师还是女技师啊？当然，我们说呢，给你做按摩的那个服务的人员，其实他是技术工种啊。对，我们叫技师，老关系哦。嗯，男技师、女技师，当然可以根据你自己的偏好。对，有些女生可能觉得我不希望被男技师对摁，会觉得有一点点介意，那你就直接说我想要女技师就可以了。
0: 오, 담당 마사지사 성별까지 맞춤으로 고를 수 있군요. 자, 그럼 카운터에서 원하는 코스를 당당하게 주문하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1: 来，我们的今天的第一句话的练习开始。
0: 60분짜리 발 마사지 할게요.
1: 60분짜리 발 마사지 할게요.
0: 60분짜리 발 마사지 할게요.
1: 60분짜리 발 마사지 할게요. 你好，我要做一个60分钟的足疗。
0: 你好，我要做一个60分钟的足疗。你好，我要做一个60分钟的足疗。你好，我要做一个60分钟的足疗。哎，好的，
1: 尽情享受你的项目就可以了哈。来，咱们继续学习。네,
0: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아프거나 반대로 너무 부드러워서 좀 더 강하게 원할 때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혹은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1: 是的，是的，这个确实是很重要哈。对，也就是说呢，这就涉及到按摩时候的，到底你是希望对方的按得重一点还是轻一点？觉得疼的时候呢，对，那千万不要忍着，对，一定要马上说什么呢？请轻一点，请轻一点。那反过来，好，如果你觉得力度不够，好像 并没有按到让你自己非常的满意，对，好像在挠痒痒。你可以说什么呢？对，还是那个句型，请重一点，请重一点，重一点。这里的轻和重呢，就是力度，力度的关键，也是力度的区别。哦，
0: 그래서 轻과 重만 알면 끝일 것 같아요.
1: 是的。
0: 请轻一点은 살살 해달라는 뜻이고, 请重一点은 좀 더 세게 해달라는 표현이군요.
1: 예.
0: 요 단어들은 마사지 받을 때 완전 생존 언어 같아요.
1: 没错，对，这对于呢，非常喜欢马사지的朋友来说，那真的是很重要的单词哈。对，好，当然，如果你觉得呢，技术的力度刚刚好，按得你非常的舒服，也非常的享受，是不是？你可以夸一下对方呢。对，该怎么说呢？你可以说呀，这个力度刚刚好，谢谢。对，这样技师啊才会 服务的就更加的有干劲儿。
0: 네, 力度刚刚好는 강도가 딱 좋아요라는 뜻이군요. 칭찬을

0: 건네면 서로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내 몸에 딱 맞는 완벽한 강도를 찾기 위한 필수 표현 같이 복습해 볼게요.
1: 第二句的练习开始了.
0: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1: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0: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1: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请轻一点.
0: 请轻一点.
1: 请轻一点.
0: 请轻一点.
1: 这个比较简单啊。好，继续第三句喽。
0: 네, 마사지를 받다 보면 유독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 마사지 분께 여기가 좀 많이 뭉쳤어요라거나 이쪽을 집중적으로 좀 더 해주세요라고 소통하고 싶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1: 네, 是的，对于呢经常久坐，比如说呢办公室工作的朋友，对，或者是呢经常呢要走远路的朋友，就是每天的步数比较多的朋友啊，那肯定呢会有一些个别部位呢很酸痛。对，这个时候你可以。 指着你平时呢比较怎么说呢消耗的地方，或者比较疼的地方啊，对技师说啊，我这里有一点疼痛，那请多按一下，或者说呢，我的腰很硬，请多揉揉。对，那酸痛呢，就是什么意思呀？就是酸胀疼痛的意思。嗯，这里有点酸痛，请多按一下。라고
0: 하면 여기가 좀 쑤시고 아픈데 많이 좀 눌러주세요 라는 뜻이군요. 뻐긋하고 뻐근하고 뭉친 느낌을 酸痛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 是的，是的，对，这样说呢，就真的是非常的地道，而且技师一下子就知道你说的意思了哈。那技师听到之后呢，当然就会用更专业的这个按摩的手法，然后帮你把你所需要的地方，对我们说呢，那个所谓的那个疙瘩，哎，帮你揉散，是，好，没错，按完之后呢，相信你整个人就会轻松很多。
0: 와, 듣기만 해도 벌써 몸이 노곤노곤 풀리는 기분이에요.
1: 看来金Sam是喜欢马萨基的。对，去中国下次之后一定去，一定去，一定去体验一下哈。嗯，
0: 네, 뭉친 근육을 완벽하게 풀기 위한 집중 공략 문장 큰 소리로 연습해 볼게요.
1: 来进入呢我们的第三句的练习。
0: 여기가 좀 아픈데 많이 좀 안마해 주세요.
1: 여기가 좀 아픈데 많이 좀 안마해 주세요.
0: 여기가 좀 아픈데 많이 좀 안마해 주세요.
1: 여기가 좀 아픈데 많이 좀 안마 주세요. 안마해 주세요. 어,原来 안마하다. 按摩。对。哦，这是汉字词哎。
0: 是的呀，一样啊，按摩差不多。哦，我以为只有马杀鸡这一个说法。啊，是吗？来，中文你可以这样说：这里有点酸痛，请多按一下。这里有点酸痛，请多按一下。这里有点酸痛，请多按一下。嗯，没错。네, 오늘 마사지 코스 고르기부터 강도 조절 그리고 아픈 부위 집중 마사지 요청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세 문장만 기억해두면 중국에서 마사지 받을 때 원하는 대로 100% 힐링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没错，一定的。下次去中国的时候呢，大家呢可以呢去当地哈，好好的去感受一下呢中国式的纯正的按摩。 有可能真的会上瘾哦。不过这里要温馨提示呢，就是有一些正规的大型的足疗中心呢，还是会有一些呢免费的，像各种的水果呀、小吃，甚至是简餐提供。所以啊，整个的按完之后呢，您可以呢在店里那边休息呢，一边呢享用各种美食，千万可别着急走，对，把这些福利呢要一起享受了哟。哇
0: 마사지 샵에서 간식에 간단한 식사까지 준다고요? 이건 정말 몰랐던 꿀팁인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생생한 마사지 샵 표현들 꼭 노트에 두셨다가 다음 여행 때 피로도 멋지게 풀고 서비스도 제대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1: 是的，在这里祝大家呢身体健康呢，去玩玩的开心，去按摩按的舒心，放松愉快。
0: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시원한 힐링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拜拜。好的，继续进入歌曲《宁夏》，来自梁静茹。

시작 지리 2주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如果你希望现在与过去不同请研究过去你学会了吗 오늘의 공부 끝 好的，要和大家说再见了，感谢好朋友的陪伴和守候。没错，时间已经来到了星期四了，明天还有一天的，对，工作、学习和生活的一个常规的一整天的时间哈。对，这一天是指距离周末。 对，还有一天的时间呢，大家继续加油。好的，那再次感谢呢你的收听呢和守候。 오늘도 부정하고 지금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来进入今晚的最后一首歌曲 Love Me Right 来自 XO PD님 차가 진시 저는 龙哥였습니다. 모두 좋은 꿈 꾸세요.

0: 거기서 있었던 그 사진들을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예, 예, 예. 라는 내용을 봐서 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예, 예. 모시게 됐거든요. 예,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진 선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작가들의 어떤 그룹의 대표도 지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사진하는 사람은 적어도 부산을 현재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이란 참 재밌는 게 이제 이 시간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진의 본질 중에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막 우리 일상적인 사진이지만 50년 후에는 엄청난 가치의 사진으로 바뀌거든요.
0: 그러네요.
1: 예, 그게 이제 사진의 본질이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예. 주식 같은 느낌.
1: 아, 그렇죠.
0: 주식 장타 같은 느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나의 생각을 대입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좋은 작품으로도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사진을 저희 멤버들 한 40명이 되는데 한 2년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서 같이 다니면서 또 기록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아카이빙해서 또 사진집을 만들고 어떤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게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삼복도로를 취재하고 걸으면서 네. 그 삶에 대한 간절한 느껴졌어요.
1: 그러기도 하고 또 보면 때로 이제 넘어와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7, 80년 되면은 양옥집으로 바뀌거든요. 양옥집으로 바뀌는데 보시면 삼복도로의 구조가 보면 1층은 좁고요. 2층은 테라스처럼 더 내놔가 2층, 3층은 더 넓습니다. 구조가 역으로 건축이 지어진
0: 왜 그렇게 된 거죠?
1: 자, 밑에는 이제 골목들이 있고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좁게 짓고 위에는 이제 2층, 3층은 다른 집들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달아낸 거. 내 집은 조금은 더 넓었으면 해. 그런 약간의 형방적 구조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삼복도로의 그 집 구조들이에요. 좌우집이 또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반대로 지어져 있는 집들도 있고요.
0: 대칭으로?
1: 예, 대칭 구조로. 계단도 똑같이, 집도 똑같이.
0: 재밌다.
1: 예, 예.
0: 저 언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1: 기록적인 것들을 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작업은 또 제 작업대로 하고 사진가로서 기록해야 될 것들은 기록을 하고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럴 때가 제일 뭐 현재로서는 제일 뿌듯합니다.
0: 혹시 예.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거나 다음 방송 보시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진 앨범을 이렇게 네. 보시다가 네. 삼복도로에서 찍은 사진이라던가 예. 예. 예. 그런 게 있다면 예. 우리 대표님께 보내면 되겠네요.
1: 예. 예.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게 이제 소중한 부산의 역사의 자료가 될 수 예. 있는
1: 예.
0: 건가요?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0: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좋은 사진 찍는 법?
1: 사진은 잘 찍는 사진하고 좋은 사진하고 나눠지거든요. 네. 잘 찍는 사진은 이제 기술적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심도를 조절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구도를 조절해가 찍는 사진이 이제 잘 찍는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잘 찍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찍고 있고 좋은 사진은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그 사진 속에 들어가는 것, 내 생각이 사진 속에 들어가는 것, 추억 아니면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 이제 대입되는 것. 사진 속에 이제 작가가 보여야 된다는 말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여행에서 같이 즐기는 것도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과 즐기는 그 장면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이미 좋은 사진의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잘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다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냥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예전처럼 선물도 하고 사진 인화해가 친구한테 선물도 해주고
0: 그래야
1: 예,
0: 되겠어요. 예, 예.
1: 속으로 스틱 보내는 것보다는 그 뒤에 글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0: 아, 이거 그런 진짜 좋은
1: 그런 증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0: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예. 있나요?
1: Now 지금이란 말을 아마 가장 좋아합니다.
0: 사진이랑 예. 정말 잘 어울리는 거
1: 예예예 예. 지금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고 안 좋고 그 떠나서 지금 기록하는 이 자체가 나중에는 역사가 되고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뭐 사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나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게 부산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예술 부분보다는 조금 열악하지만은 사진에 대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Well, thank you so much to Olivia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Lee Kaeyong-nim. Do you know, I saw him in the studio yesterday. 어제 이 분을 봤어요. 근데 I thought he was 진짜 유명인.

0: 자주 재생되는 최애곡이나 즐겨 듣는 장르가 있을까요?
1: 저 최근에 네. 그 온앤오프 분들의 Open the Door라는 곡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
0: Open the Door by On and Off.
1: 그러니까 그 벅찬 감성이 있는 곡이라서 많이 듣습니다.
0: Because it feels really fulfilling, you know, that sense. And Benny is saying, one of our crunchers, welcome Miss Haejeong, CYFG5SF is saying, Gigi's holiday? Oh my god, 다들 놀라고 계세요, 지금. Yes, that was our debut song. Do stay tuned, all right? Okay, so you've written lyrics for so many K-pop artists. Have you ever written for one of your favorite artists?
1: 네.
0: Go on.
1: 네. 네. 저는 그 B.A.P의 박영국님을 되게 좋아했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마침 그때 또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었어서 두 곡이나 했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네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0: Okay, so Bang Yong-wook, right, of BAP is your favorite artist, and you were able to write the lyrics for two songs.
1: 네.
0: Oh my gosh, that was a 덕업일치 moment, you know?
1: 맞아요.
0: Yeah, you're a fangirl, but your job or your work matched.
1: 네.
0: Yeah, your favorite artist. Oh my gosh, everyone's dream, really. Okay, well, is there an artist you'd love to write for someday? So, 이 아티스트의 작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1: 저는 사실 너무 많기는 한데 요즘에는 그 멜로망스의 김민석님 목소리에 제 가사를 한번 얹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0: Okay. So one day you would like to write for Kim Min-seok's Mellomangs,
1: 네.
0: Kim Min-seok, and you want him to sing your lyrics with his voice.
1: 네.
0: Okay. All right. Well, good that you actually got to work with Bang Yong-guk. Yeah, that was really nice. Anyway, let's explore the world of K-pop lyric writing through today's keywords as we do here on Brunch Club. 그런 저들도 K 작사가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로 한번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네.
0: The first keyword is dream.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저는 사실 되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현실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상을 통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0: So Haejeong likes to imagine things. She's really imaginative. She likes to write based on her imagination.
1: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하게 될 작사라는 주제도 저의 꿈의 일부였었어서 이 단어를 고르게 됐습니다.
0: And lyrics and being a lyricist was her dream. So dream inevitably became a key word for today. All right, well, how did you then first become a K-pop lyricist? 그럼 어떻게 K-pop 작사라는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1: 이제 저도 K-pop이라는 그 씬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리스너로서 동경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딘가 일부분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So Haejeong herself was a huge fan of K-pop and the whole industry and she thought one day I want to contribute to this whole world of K-pop.
1: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작사 학원을 좀 알아보게 되면서 네. 제가 가사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좀 그렇게 데뷔를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나도 잘할 수 있겠다.
1: 네, 맞아요.
0: So she went to find a lyrics academy. She learned there, trained herself, and debuted. And she realized that she likes lyrics, and she thought she could be good at it. And that's how she became a lyricist. Interesting. Okay, so competition to like become a lyricist and get your lyrics chosen is, I guess, really competitive too. But I also wonder whether this system is the common. 지금 작사 학원에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보통 작사가가 되기 위한 그 기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1: 요즘에는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0: So these days, many people, if you want to become a lyricist, you would go to a lyric academy, and that is the basic system of becoming a lyricist. Well, competition to get lyrics selected, like I said, is really fierce. I heard it's sort of like a survival game among lyricists. So what's your secret to perhaps standing out?
1: 저는 주로 그 데모라는 곡, 이제 데모곡을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데모곡을 받았을 때 가사가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어 위주로
0: 네.
1: 가사가 붙어있는데
0: 네.
1: 그 가사를 좀 살려서, 그러니까 발음적으로
0: 네.
1: 살려서 발음 유사성을 찾는 편이에요.
0: 한국어랑 영어의 유사성.
1: 네, 네.
0: Oh, so usually lyricists, they receive demo songs, like the demo

0: 그러다가 네. 작사가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1: 와, 너무 신기한 전향인데요. So she was a physicist before. How long did you work for as a physicist?
0: 한 5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작사가가 전업이 되기까지
1: 전까지. 네. So before becoming a lyricist, she worked as 5 years as a physicist. Did it ever help you in becoming a lyricist? 그러면 그 5년 동안 물리치료사로서의 경력이 좀 혹은 경험이 작사에 도움이 된 적도 있을까요?
0: 일부는 어떤 감성의 영역에서 어쨌든 네. 그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도 마음이 쓰이는 일이기는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수입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1: So of course in the emotional side she was treating patients, right? So that definitely helped her when it comes to writing emotional lyrics, whatnot. But realistically, she was able to earn money through being a physicist. So that helped her become a full-time lyricist. 그럼 초반에는 같이 겸하셨던 거겠네요.
0: 맞아요.
1: 그렇게 겸했던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0: 겸했던 기간이 네. 5년 정도.
1: 아, 5년 정도 겸하시다가 네. 완전히 이제 풀타임으로.
0: 네네.
1: 오케이 오케이. So she worked together as a lyricist and a physical therapist or a physicist as for 5 years before becoming a full-time lyricist. Interesting. All right. Well, creative careers involve constant rejection as well, right? How do you cope when your lyrics are rejected?
0: 그게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쓰기가 힘들어서 아 거절이 당했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가사가 있었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1: 너무 낙담하고 낙심하게 또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니까
0: 네, 또 다음 마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1: So in the beginning, she did feel quite down and discouraged when she was rejected with her lyrics. But as time went by, that's also quite draining, you know. So she thought to herself, you know what? I can get rejected and I still have other lyrics to work on and deadlines coming up. So that's how she coped with all the rejections that she faced during the process. All right. Well, then what keeps you writing despite all these rejections?
0: 그것이 이제 그만두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결론을 어느 순간 내렸던 것 같아요.
1: It's harder to quit. 어떤 네. 의미죠?
0: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하면서 힘든 것보다 그만둬서 힘든 게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Because it's something that she really, really loves, she would have a harder time after she quits rather than quitting itself, you know? That's how much she loves this job. And even if she gets rejected with some of her lyrics, she would just keep writing, keep going, because it's something she really, really loves. Well, if you could meet your younger self, let's say, what would you say to the younger Haejeong?
0: 너무 한 곡 한 곡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1: Okay, so to the past younger Haejeong, she was tell him, her, you know what, it's gonna work out in the end. So don't cry, don't be like shaken by each and every song that you write and just keep going and you will reach the top in the end. All right, well, a question many K-pop fans have is this. Do lyricists actually get to meet the artist?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K-pop을 굉장히 사랑하는 크런처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작업하시면서 실제로 네. 아티스트들 만나시나요?
0: 그게 사실 그 작사가 조금 뒤에 빠져있는 직업이기는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자주 현장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많이 만날 기회는 없기는 한데요.
1: 네네네. So because lyricists, they usually work behind the scenes, right? So they don't really go on site to meet the artist, not too often.
0: 근데 이제 뭐 공연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미드앤그릿 같은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것은 예외의 케이스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연차가 좀 제가

0: We're back, and this is Culture Crunch's Thursday segment, Brunch Club. And the guest joining us today is K-pop lyricist Kim Hae-chung. Now, we took a listen to Holiday by Girls' Generation, which is your debut song, right? Where did you get the inspiration from when you were writing this?
1: Oh... 정말 그 곡에서 주는 신나는 분위기가 가장 크게 와닿았다고 하고요.
0: 네, first of all, that very fun and lively vibe from that song was the first source of inspiration.
1: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을 초안은 아니고 수정 작업할 때 네. 제가 라오스에 여행을 가 있었어요.
0: 오, 홀리데이 중이셨네요. 네. So she was on a holiday in Laos when she was actually working on this. Okay.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바이브 자체가 네. 영감을 얻기 굉장히 좋았겠네요.
1: 맞아요. 그쵸?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0: I think it was meant to be because because she was on her holiday herself, she was able to just soak in that vibe and get all the inspiration she can to write the lyrics for this song, Holiday. Now,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comments as well. Hazelnut3794 is saying, Holiday or Holiday? No, it's Holiday, Vacation Holiday by Girls' Generation Holiday. All right, well, let's take a listen to the last keyword of our brunch club now.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오픈해볼까요? 네. The third keyword is, ta-da! Inspiration, as we've been talking about. Now,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meaning behind this?
1: 창작자들이라는 사실은 늘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0: 네.
1: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골라봤고요.
0: 그렇죠. 끊없는 그런 네. 고민일 것 같은데 If you are a creator, if you are doing any jobs, working in the creative field, inspiration is always a key word and something you think about over and over again. Well, you must have seen a lot of juniors and aspiring lyricists, right? What's the most practical advice you would give as a senior then?
1: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0: 네, so she just said it's okay to dream of becoming a lyricist, but do so without breaking the everyday life routine that you have. 어떤 의미죠?
1: 뭔가 꿈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네. 그보다 어쨌든 나의 지금 일상이 잘 잡힌 채로 그것을 꿈꿔야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0: Okay. Well, dreaming is always nice, but you can't break the healthy lifestyle, the routine, the everyday life you have. 뭐 이를테면 본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될까요?
1: 맞아요. 본업이 일단 받쳐줘야 불안하지 않고 네. 불안하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은 당연히 어떤 순간에도 너무 중요하니까 네. 건강도 그렇고 또 뭐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겠지만 네. 멘탈적인 건강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처음에는 뭐 거절도 당할 수 있고 맞아요. 하니까 꿋꿋이 끝까지 네. 가는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1: 네.
0: Okay. So her advice would be to not break your everyday life routine and if you have your own major job, main job, then keep that because you need that for a stable income until you become a full-time lyricist. And also health is always important and it's important whatever you do, you know, really. And also if you could give some tips, I guess, for those who want to raise their skill though.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라가 첫 번째 조언이라면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1: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네. 꾸준히 K-pop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 것 같아요.
0: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keeping up with the current trends of K-pop.
2: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1: 네, 그 네. 빠르게 변하는 걸 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기는 하고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0: Hello. Hi.
1: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0: Okay then. Excuse me. Hello. Excuse me.
1: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제 온 그 손님이네. Hi, hi.

0: 아이고 참말로 내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래 막 신이 나갖고 아이고 쏘리 쏘리.
1: It's no problem. Today,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예? 어, 지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예.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라예. 프로는 아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1: What are you saying? Pros and amateurs for buying fruit? I don't think that really matters. I was only asking if there were any promotions, special discount.
0: 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 좀 싼 거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보니까.
1: Right. I came back because the fruit I bought yesterday was so good. Today, if there's anything especially cheap, I'd like to grab some. How about persimmons?
0: Persimmon. 아, 이제 씨를 좀 낭독해라 하는 건가? 가을 하면 씨 맞거든요. 아, 들어보 있어. Listen carefully.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Promo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을 나타낼 때 promotion, 어떤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뜻을 나타낼 때도 promotion, 할인, sale, 1 plus 1 같은 이런 모든 판촉 행위도 통틀어서 promotion이라 하는데요. 줄여서는 prom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believe it or not 라고 합니다. Believe it, 믿다 or not, don't.
1: I can show you. 근데 그래도 장난치는 것 같아. 됐어. 맞아.
0: Believe it or not 이렇게 상세 시작을 진짜 아마 내 말 못 믿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 Believe it or
1: 보여줄게.
0: not.
1: 보여줄게. 아 그래도 안 믿을 거야. 어. 네가 하는 거니까.
0: Well, believe right. it or not, that's you your choice, right? 어, 이런 뜻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This is beyond me. Mm-hmm. This is beyond me. 내 머리로 뭐가 이해가 안 될 때, 머리로 뭐 이해가 불가할 때. This is beyond me.
1: It's like this. Look at 네. this. I'm gonna make $1 million come out of this little chest right here.
0: 팍 돈이 팍 나면.
1: How'd you do that? That's, Can you figure it out?
0: No, that's beyond me.
1: 나는 이해가 안 돼.
0: 맞습니다. 근데 어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한데? 좀 수상한데?
1: I did magic.
0: 이거 뭐 좀 어 좀 사기 좀 냄새 나는데?
1: Why was it by, why were your hands behind your back?
0: 맞아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뭐가 수상할 때 뭐 suspicious. 혹시 뭐 혹은 sus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1: That's right.
0: Oh, that's a little sus.
1: I say it in Korean too. It, they say it's fishy, right? 수상해? 어 좀 냄새 나는데.
0: 냄새 나는데.
1: It's like something's wrong.
0: 맞아.
1: Yeah.
0: 그렇죠. 이 생선 생선 비린내.
1: 뭐가 냄새 나는데 이거.
0: 그래서 그건 영어로 fishy라고 합니다.
1: I always say that
0: fishy.
1: I always say that about maybe when you see flies in your house. 원래 뭐지 그 파리가 없어.
0: 네.
1: But then all of a sudden you had a party and you cleaned up. But then all of a sudden you see flies.
0: 계속 파리가 있어요.
1: Because maybe somebody left something out and you didn't check it.
0: 아 누가 또?
1: 또 나 또 써 뭐?
0: 바나나 껍질 진짜. 아,
1: 바나나 무섭게. 껍질, right? 네. Or something 갑자기. Something's fishy.
0: That's right. Well,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We have Kim Jo-h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오늘의 일부 코너는 어떤 게 있죠, 형?
1: We got Hani's Vibe Check, where we pick some live music that I'll be singing. But these are songs that I used to sing when I was younger, starting my musical career.
0: Yeah.
1: But there's also these stories that go along with these songs. And so we talk about the lyrics, learn a bit of English, and I get to sing a little bit for you.
0: Oh, yeah.
1: And then just relive those classics.
0: 여러분,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Right after that,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Let's get it.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0: ways, right? Mm. But it's basically talking, it's a very romantic song about your loved one, right? Yeah. It's like, if she wants violins, if she wants anything, find 100 ways to make it happen.
1: Yeah.
0: 그 so, 여자를 위해 find one, at least 100 ways.
1: 맞아요. 100 ways라고 하는데 이 뭐 뭐라 그러지? 100개의 방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they're not saying exactly 100, right? 그, do you remember the, was it the one Avengers movie where Doctor Strange, he's doing all this, he's like looking at all the possibilities and everything.
0: Different possibilities.
1: Right, millions and millions of possibilities. So 100 ways is another way to say there's so many ways.
0: It's like, she wants a romantic dinner.
1: 네.
0: 이렇게 해보고, you could try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You could think about the best way that will try to make her happy.
1: Exactly. So that's what the song is going to obviously talk about. But let's do dive into the lyrics. 우리 한영이 100 ways 이 노래 가사를 deep dive 살짝 해보고 네, 일단 at the end of that 김조한's version of 100 ways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0: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s changed lately is this chivalry.
1: Chivalry.
0: Yeah, chivalry is like I don't know if it goes from a girl to a guy, but it's what a guy can do for a woman.
1: Yeah. So
0: that
1: chivalry,
0: he loves.
1: C-H-I-V-A-R.
0: C-H-I
1: Chivalry
0: V-A-L-R-Y
1: C-H-I-V-A-L-R-Y
0: Yeah.
1: That's what you said, right?
0: Something
1: chivalry.
0: Like that, yeah.
1: Chivalry. Our producer next to me is checking.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C-H-I-V-A-L-R-Y 맞아. Chivalry니까 끝에 R-Y잖아요. Chivalry is, it started when, a long, long time ago, in Europe, right, 그런 데서 when they had kings and queens, knights도 있었잖아요. Knights가 뭐죠? 전사? 기사, right? 이 기사도 있었잖아요.
0: 김기사?
1: 신기사, 김기사, right? 네. 그래서 이 기사들이 특히 뭐 royalty한테나 or 여성분들한테 막 이렇게 좀 모자도 벗고 이렇게 뭐지 킹 or queen 들어왔으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or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뭐지 그 여성분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에 엄청 큰 그 퍼로가 있어요.
0: 그
1: 물이 있는데.
0: 그렇죠.
1: 그럼 자기의 그거 입고 있는 그 판초나 그 케이프를 벗어서 거기 깔아주고 이 여성분이 뭐 지나가게 하고. So that's how chivalry
0: 보호를
1: started.
0: 보호를 하는 그 마음이죠.
1: 맞아요. 네. 이 기사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chivalry가. 근데 요즘은 chivalry가 아직 그 사회에서 뭐 continue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ight? You see people standing up for other people like on subways and buses.
0: It's less than it used to be.
1: 어, 그렇죠. 옛날보다는. 네.
0: So
1: I'm not taking off my jacket to put on a puddle so that, you know, somebody can cross.
0: That's right.
1: 네.
0: So
1: 그 정도 못 할 것 같아요.
0: This song is actually, I think, very has a lot of chivalry in it.
1: Yeah.
0: So it's sort of,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romance should have.
1: 좋아요. Okay. 그럼 저는 못한다 그 말이네.
0: Okay.
1: Let's get it.
0: Maybe.
1: 가사. 첫 가사 어떻게
0: 됩니까? 100 ways.
1: 네.
0: Compliment what she does. 그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세요.
1: 맞아요. Compliment, 칭찬하다. Right?
0: Yes.
1: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Right? You just say compliment what she does. So
0: yes.
1: 칭찬을 해요. And then compliment, you could receive a compliment too.
0: Yeah.
1: 민수 오늘 너무...
0: You look really spiffy today.
1: 나한테 왜 칭찬을 못 하겠지?
0: You look very spiffy today.
1: Thank you, 형. Spiffy, yeah. S-P-I-F-F-Y.
0: I love
1: 조금.
0: Those glasses. They make you look so smart.
1: Spiffy.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하지? 이건 좀 깔끔한데 뭐가 좀 nerdy한 그런 느낌도 좀 살짝 있긴 있고.
0: 약간 지적인 거 아닌가요?
1: 주로 외모나 옷차림, 장소 등이 깔끔하고 멋진 세련된.
0: 세련된.
1: Spiffy.
0: Yeah, spiffy.
1: 살짝 좀 옛날 말이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0: That's right.
1: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pliment.
0: That's right. And send her roses just because. 특별한 이유 없어도 장미를 선물해 해보세요.
1: 맞아요. 이거 just because 이 표현도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했는데 왜 무슨 일이야?
0: 그냥
1: just because, right? 아무 이유가 없을 때,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0: 갑자기 띵동했는데 어디 와서 무슨 상품권이 들어왔어요. 선물. 왜 내 생일 아닌데 왜?
1: 김조한한테 백화점 100만 원. 형 왜 이런 거 보냈어요?
0: 그냥
1: just because.
0: 그냥
1: 바로 받는 걸로. 그래서 just because 그냥 이유 없이 뭐를 할 때.
0: If it's violins she loves, let them play. 그녀가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

0: 한다면 그 음악을 들려주세요.
1: 요즘 여성분들도 바이올린 이런 막 식당에 가서
0: 그런데 가본 적이 있어? 아니 나도 그런데 가본 적이 있거든.
1: 네.
0: 근데

0: Mastros? It's a very fancy place.
1: 좋은데 많이 갔네.
0: 아니요, 그
1: 맛있겠다.
0: 신혼여행 때 갔어요.
1: Medium rare?
0: Ribeye, medium rare. With a side of mashed potatoes and glass of red wine.
1: Cream spinach?
0: 오, 어떻게 and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런데 가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옷차림 이제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못 가요. 이게 반바지는 반바지 모르겠지만 근데 위에 그냥 티셔츠 입고 있으면
1: no shorts.
0: 맞아. 쫓아내는 건 아닌데 안 돼요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고객님 죄송한데 혹시 저희가 자켓을 혹시 하나 드리면
1: they give you one.
0: Right? They give you a jacket to wear so that 분위기를 안 망치게 하려고. Yeah. But they had like a violin and like a cello there. Violin cello 두어 들으니까 very fancy.
1: So, 네. if she likes those violins, you go and talk to the guys. Hey, come to my table later. She loves violins.
0: 맞아. 근데 이런 거는 팁을 줘야 돼요, 여러분. 외국이나 미국에서는 팁 꼭 줘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네.
1: Dedicate her favorite song.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받쳐주세요.
0: 그러니까 dedicate, 뭐를 바치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이 I'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family. 저는 이 노래를 우리 가족한테 가족을 위해 뭐 부를 겁니다. 붙입니다라고 할 때 dedicate
1: her favorite song and hold her closer all night long. 그리고 밤새도록 그녀를 꼭 안아주세요. Love her today. 오늘 사랑을 표현하세요. Find 100 ways.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0: 네, 여러분. 저기 100, you don't have to count it. 딱 100까지 했다, 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많이 많이 찾고 하라고 그 말이잖아요.
1: Yep.
0: 아까 PD님이 이런 남자 어디서 찾아요?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뭐 어디 뭐 좋은 데 아세요?
1: 제가 요즘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는데요. 보니까 멀리 매일 보는 그 자리에 사진을 안 찍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0: 네.
1: 사진 찍다 요즘 사진 찍으니까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옆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PD님도 그 옆에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보세요.
0: 왼쪽으로 보지 know. 말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1: 아니 생각을 바꿔보시면 네. 다 많은 걸 보일 수가 있어요.
0: 네.
1: Right? It's like 맞아요. when you're hungry.
0: Change your perspective.
1: 되게 배고프면 옆에 네. 있는 그 매일 그 식당 지나가다 그쵸 맛있어 보여.
0: 네.
1: Right? You just never know.
0: 맞아요.
1: Like I've been taking pictures and I didn't realize that this could be some. When if I take a picture of it, it becomes special.
0: 맞아요.
1: It's weird.
0: 네. 그래서 PD님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1: 예.
0: 가서 찾으면 됩니다.
1: 예. 콧대를 좀 내려주시고 그러면 그 되게 편할 수가 있어요.
0: Alright, so James Ingram, 100 Ways. 가사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 김조한's version of 100 Way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 you ready?
1: Let's go.
0: Let's get it!

0: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형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애들립 했잖아요. 혹시 그거 형 목소리로 그 볼륨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였어? 혹시 이거였어요? 안 그러면 살살 이렇게
1: No, I think I just did it.
0: 맞아. Yeah. 어, 그 너무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하다가 자기가 입은 마이크 앞에 있는데 이 볼륨을 진짜 이렇게 zero부터 살짝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2: Yeah. 네. So depends on what you're singing. So like when I was singing the verse, the beginning was a little bit like soft, but then when I hit it sort of hard on thos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0: Hello. Hi.
1: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0: Okay then. Excuse me. Hello. Excuse me.
1: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제 온 그 손님이네. 하이 하이. 아이고 참말로 내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래 막 신이 나갖고. 아이고, sorry, sorry.
0: It's no problem. Today,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예.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니다, 예.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0: What are you saying? Pros and amateurs for buying fruit? I don't think that really matters. I was only asking if there were any promotions, special discount?
1: 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 뭐 좀 싼 거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보니까.
0: Right. I came back because the fruit I bought yesterday was so good. Today, if there's anything especially cheap, I'd like to grab some. How about persimmons?
1: Persimmon. 아, 이제 씨를 좀 낭독해라 하는 건가? 가을 하면 씨 맞거든요. 아, 들어보이소. Listen carefully.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0: 오늘 배워볼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Promotion.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을 나타낼 때 promotion. 어떤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뜻을 나타낼 때도 promotion. 할인, sale, 1+1 같은 이런 모든 판촉 행위도 통틀어서 promotion이라 하는데요. 줄여서는 prom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행사 중인 제품 있나요?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1: Are there any promotions going on?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So, 저녁 6시 8분이네?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Star Theater presents.
1: Hey. Hey,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 The way I said it is 네. a little bit of a hint of today's scenes.
1: 살짝인데
2: All Star Theater Presents.
1: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presents
2: 제가 항상 이 그 옛날 배우 훈련할 때요. 네. 그 억양 공부할 때는 좀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반드시 끝에는 이렇게 뭐 British accent 가다가 갑자기 태평양으로 빠진다든지 맞아. 항상 이렇게 옮겨가요. 네.
1: 제가 들었던 거
2: 끝에는 Southern accent.
1: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우리 뭐지 그 뉴욕 쪽에 있다 하고 presents 쪽에 내고 플로리다까지 내려갔어요.
2: 맞아요. 와우. 와우.
1: 근데 좋아요. Always keeping our listeners on their toes, yes. on the edge of their seats. What will Haeyeon do today? Right. How are you?
2: I'm great. How are you?
1: Doing good. Doing good. Thank you so yeah. much for coming in today. 자 그러면 오늘 그 타이틀 치면서 살짝 yeah.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힌트를 줬는데.
2: 네.
1: But okay, and I gave another hint too, saying New York, right? Mm-hmm. Now, sorry. New York.
2: Yeah. 네. 아, 이 작품은요, 무려 1997년도에 나와서 I'm curious which of our listeners will actually know of this movie. 네, 바로 오늘은 Good Will Hunting.
1: 아, 진짜 이게 명작이죠, 이거.
2: 명작이에요.
1: I think this is when I was introduced to Matt Damon and that Ben Affleck, that duo.
2: 맞아요. 사실 Matt Damon, Ben Affleck은 우리나라 분들 거의 많이 아시죠. 할리우드의 대배우들이잖아요.
1: 그쵸,
2: 지금.
1: 그쵸.
2: 네. 스타들인데 그 두 친구가 이 작품 Good Will Hunting으로 할리우드에 짜잔 하고 아주 나타난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 전에 이제 배우 활동을 하긴 했는데 네. They wrote the script for this and they both starred in it too.
1: 맞아요.
2: Yeah.
1: I mean, it's up to that point, it was unheard of. Just two best friends, I think. Making a movie together and it went on to win an Oscar,
2: they
1: right?
2: They won Oscars. 그래서
1: 맞아요.
2: 그 1998년도였나요? 그때 그 오스카 best screenplay 네. 시나리오상을 받고 둘이 정말 막 와! 막 맞아요. 이런 무대에서
1: Just a couple of kids from Boston.
2: That's true. 네. Yeah.
1: 근데 I was watching clips, you know, to prepare myself for today. Mm-hmm. And then I noticed that Ben Affleck's brother Casey Affleck

0: was in the movie, and I totally forgot.
1: Yeah, Casey's in there.
2: I mean, that's like the, you know, 막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친구랑 놀러 가는데 동생도 데리고 가. 케이시도 데리고 가야지.
1: 아, 케이시도 대사 몇 개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2: 아, 사실 케이시 빨리 와.
1: 지금
2: 이렇게.
1: 이제 케이시 뭐 감독님이시지만
0: 완전 케이시 애플렉도 완전 대배우 됐는데.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it takes place around those famous colleges like 네. MIT and Harvard.
0: 네. 네.
1: 보스턴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보스턴 출신들이라서 여러분 보스턴 그 억양을 저랑 민수가 최대한 좀 잘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They have a thick Boston accent.
0: 맞아요. 저는 일단 뭐 Boston 이런데 뭐 뉴욕 쪽에서 친구들 뭐 많잖아요, right? Okay, I have friends from like East Coast, New York,
1: 근데
0: Boston.
1: 방금 말한 투가 뭔가 거짓말 같았어요. 좀 더듬던데요.
0: 아니 나는 친구 많다.
1: 없죠?
0: 아, 친구 많다라고 항상 사람들 친구 없잖아요라고 하는데, 네 많아요. 한 두세 명. They're from the East Coast. But it's not noticeable.
1: Yeah.
0: But the way they broke it down for me, like a New York accent versus a Boston accent, 당연히 이거보다 there's a lot of other different factors.
1: Yeah.
0: But the big difference is Boston accents, they drop the R entirely.
1: Yeah.
0: Right? 그냥 R 발음 아예 안 들려요.
1: 맞아요.
0: 네. Whereas the New York accent, they drop the R and they replace it with the
1: O.
0: Like,
1: you want a cup of coffee? 그건 R가 아니구나.
0: I mean, New York, like York.
1: Forget about it, New York.
0: Forget it. New York.
1: Yeah.
0: New York.
1: 근데 보스턴은 정말 그냥 뭔가 그리고 뭔가 그래도 뉴욕은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좀 뭔가 이쪽 배 쪽으로 내려오는 보스턴은 네. 뭐냐 그냥 yeah, Boston. 좀 이렇게 확 위로 올라와요.
0: 이렇게 머리서 나오는, 네,
1: yeah.
0: 그냥 확 나오는
1: yeah.
0: 그런 소리예요.
1: 그렇습니다.
0: I don't know. I think I prefer the Boston accent.
1: It's fun. It's
0: right?
1: fun.
0: 네,
1: 이게
0: 네.
1: 그 주인공 이름이 Will Hunting이라서 제목이 Good Will Hunting이기도 한데 there's a little bit of wordplay. 언어유희가 유희가 좀 있죠.
0: 네.
1: 또 Good Will, 선의와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라서
0: 맞아요.
1: 제목이 또 이런 선의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For those who aren't familiar with the story, 이 Matt Damon이 연기하는 역할이요. MIT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주 천재예요.
0: He's
1: a genius with math, philosophy.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의 벽이 두꺼워서 자기 그 뭐라 해야 되죠? 포텐셜을 발휘는 못한 청년이죠.
0: 그쵸. 이게 자기의 upbringing.
1: Yeah.
0: 뭐 뭐지? 그냥 다른 왜냐면 이런 뭐지? 학교에서 what was his job? Like a janitor,
1: He's
0: right?
1: Janitor.
0: 네,
1: yeah.
0: janitor. I mean, these are kids that you know with their proper upbringing. These are the kids that should be in school. I am, you know, I can't be in the same you know ocean as them. 이런 마인드 계속 있어서 난 이렇게 안 돼. 근데 그 정도 능력은 갖고 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Right. And of course, we can't forget to mention Robin Williams.
1: Yes, I think it's one of my favorite Robin Williams performances. 네, 여기서 로비 윌리엄스는 그 윌, 그 매테 을 상담하는 심리학자 또 멘토가 되는 션 맥과이어 역할을 하고
0: 네.
1: 또 어렸을 때 베네필릭이랑 그리고 맷 데이먼이 7살 8살부터 같이 야구 팀에서 친구예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 또 극 중에서도 윌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역할을 해서 좀 투박하지만 이제 윌의 미래를 응원하는 그런 역할이고 여기 우리 조종님께서 아, no, 데이나님께서
0: 네.
1: New Yorkers sound a bit upset all the time. Is that a little b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네.
1: We're never upset.
0: They're a little aggressive with their words. And
1: no,
0: I think
1: same
0: can be said, I think, about, you know, with
1: 부산.
0: The Busan accent. 네, 똑같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람이 뉴욕 가잖아요. Why is everybody angry at me?
1: 그 맛이 다 아닙니까?
0: Exactly.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내려와서 왜 이렇게 참여 나한테 광주를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났지라고
1: 맞아요.
0: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아요. 네.
1: Yeah.
0: They don't mean it though.
1: 그래서 이 Good Will Hunting 영화의 매력이 이 보스턴 특유의 좀 거칠지만 정많은 분위기가 장면들에서 느껴지거든요. So, listeners, I hope you enjoy today's scenes.
0: 맞습니다. So, all right. So, scenes from Good Will Hunting will be acting out today. 근데 오늘 뭐 좀 there's a lot of like characters going around. 그냥
1: yeah.
0: 두 캐릭터만 아니잖아요.
1: 요즘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헷갈릴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은 제가 윌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0: 저도 각시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민수 지금은 뭐지 그 미니 드라이버 뭐 그 여성
1: yeah.
0: 캐릭터입니다라고.
1: 지금 여자예요.
0: 맞아요. 좀 말해줄 때도 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1: Yeah.
0: All right, let's get it. So scenes from Good Will Hunting.

0: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윌, 그리고 하버드 근처는 얼씬도 안 해본 그의 친구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 아빠에 들어온다.
1: So, this is a Harvard bar, huh? I thought there'd be equations and stuff on the walls.
2: 난 또 뭐 벽에 막 수학 공식 써 있고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뭐 미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3: 어, 얘들아.
1: Time out. I'm gonna have to bust a move on them Harvard cuties down there at the bar.
2: 저기 바에 하버드 미녀들이 계시네.
4: 저건 바 저쪽 끝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하버드 학생 스카일러에게 다가간다.
1: Oh, hello.
4: Hi.
1: Do you come here often?
4: I do. How about you?
1: I come here a bit. 저 혹시 학교 다녀요? Do you go to school here?
4: Yeah.
1: Yeah, well, that's it. I think I had a class with you.
2: 제가 그쪽이랑 수업 같이 들은 것 같은데.
4: Oh, yeah? What class?
1: History.
4: Okay, maybe.
0: 그때 옆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느끼한 하버드 대학생, 일명 느끼남이 끼어든다.
5: Hey, what class did you say that was?
1: History.
5: 그냥 역사요? 그럼 아마 교양 개론 수업이었겠네요.
1: Yeah. You should check it out. It's a good course. 한번 들어보세요.
5: How'd you like that course?
1: I found the class rather elementary.
5: 기초적이요? 그렇겠죠. I remember that class. It was just between recess and elementary. 쉬는 시간 끝나고 점심 시간 전에 듣는 거였죠.
4: Oh, Clark, why don't you go away?
5: Relax. I'm just having fun with my new friends, that's all.
1: Wait, are we gonna have a problem here?
5: No, there's no problem. I was just hoping you might give some insight into the evolu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southern colonies.
4: 다름이 아니라 남부 식민지 시장 경제 진화에 대해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요.
5: I think that prior to the Revolutionary War,
4: 혁명 전쟁 이전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 농업 중심의 전자본주의적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0: 하버드 다니는 거 맞아요?
4: 맞아요.
0: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윌이 끼어든다.
1: Of course, that's what you think for now. You're a first-year grad student.
2: 당신 대학원 1학년이지? 막 시즌 역사학자 책 한 권 읽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 모든 게 다 계급투쟁으로 보이겠지.
1: Next month, you'll read James Lemon and decide colonial America was already capitalist. Then, I bet Gordon Wood, talking about, you know, the pre-revolutionary utopia.
5: As a matter of fact, I won't, because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1: the... Okay,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social distinctions based on wealth, 맞죠? 그 책 98페이지. I read it too. Do you have any thoughts of your own on this matter?
2: 그래서 당신 생각은 도대체 뭔데? 책에서 본 문장 몇 개 외워와서 바에서 그걸 자기 생각인 척 떠들고 겨우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내 친구 망신 주는 게 Is that your thing? 저기요, don't do it.
1: And guess what?
0: 하버드에서 교육비로 15만 달러 정도 날렸죠? 그거 공공도서관에서 연체료 1불 내면 배울 수 있는 거였어요.
4: 뒤에 친구들이 엄청 신나한다.
6: 바치, my boy here is wicked smart.
4: Skylar and Will are out on a date.
1: So, did you grow up around here then?
2: 그럼 여기 근처에서 자란 거야?
5: Not far, South Boston.
2: 거긴 어땠어? What was that like?
5: It was, you know, normal, I guess. Nothing special.
1: Do you got lots of brothers and sisters?
5: Well, Irish Catholic. Island 출신 Catholic 집안인데, what do you think?
1: Right, that's right. 그래서 몇 명인데?
5: 말해도 안 믿을 걸? You wouldn't believe me if I told you.
1: Why? Go on, what, five?
5: No.
1: Seven? Eight? Okay, come on. How many?
5: I have 12 big brothers.
1: No way! 말도 안 돼. 형이 12명이라고?
5: I swear to God, I'm lucky 13 right here.
1: Do you know all their names?
5: 당연하지. 형들인데.
1: What are they called?
5: Maki, Ricky, Danny, Terry, Mikey, Davey, Timmy, Tommy, Joey, Robbie, Johnny,

0: 상담가 션과 상담 중인 윌.
1: So, okay, 제가 지금 션입니다. Have you been, Will?
0: 전 아직 윌입니다. 저 지난주에 데이트했어요. I went on a date last week.
1: Oh, how'd it go?
0: It was good.
1: Going out again? 또 만나기로 했고?
0: I don't know.
1: Why not?
0: I haven't called her.
1: Christ, you're an amateur. 완전 연애 초짜구나.
0: I know what I'm doing. Don't worry about me. But this girl's like beautiful. She's smart. She's fun. She's different from most of the girls I've been with. 제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랑 뭐가 달라요?
1: Okay, so call her up, Romeo.
0: Why? So I can realize she's not that smart? That she's boring? This girl's like wicked perfect for me right now, man. 이 여자는 지금 제 머릿속에 완벽해요.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I don't want to ruin that.
1: I think that's a super philosophy, Will. 아주 훌륭한 인생 철학이야. That way you can go through your entire life without ever having to really know anybody. 그렇게 살면 뭐 평생 아무도 진짜로 알 필요가 없겠네. 저기 말이야. 내 와이프는 긴장하면 방귀를 끼곤 했어.
0: What, are you kidding me?
1: Yeah, she'd fart whenever she was nervous. She used to fart in her sleep. 잠잘 때도 방귀를 끼더라고. I'm sorry, this is TMI, but one night, her fart was so loud, it woke up the dog. 어느 날 밤에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집 개가 깼다니까. 근데 자기가 해놓고 벌떡 깨서 여보 당신이 방귀 꼈어 이러는 거야.
0: What did you tell her?
1: I said, yeah, it was me. I didn't have the heart to tell her.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
0: What, she woke herself up?
1: Yes. Oh, Christ. She's been dead 2 years and that's the stuff I remember. People call these things imperfections, but they're not. 사람들은 그런 거 단점이라고 부르는데 아니야. 이런 게 찐이야. Will, you're not perfect, sport. But this girl you met, she isn't perfect either.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you're perfect for each other.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서로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야. 그거는 직접 부딪혀보지 않은 모르거든. The only way to find that out is by giving it a shot.
0: You ever think about getting remarried? 선생님은 재혼 생각 안 해봤어요?
1: Nope, my wife's dead.
0: 아,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1: 나의 유일한 아내는 죽었어.
0: 와, 선생님은 인생 철학도 훌륭하네요.
2: Well, I think that's a super philosophy, Sean.
0: 그렇게 살면 남은 인생 동안 아무도 진짜로 알 필요가 없겠어요.
1: 이 녀석. 시간 다 됐네. 다음 주에 보자. Time's up. Wow.
0: And scene.
1: Yes. Ooh, that was fun. The Boston accent, it's fun. Hey, not too bad, Minsu.
0: Oh, 좋았죠. 괜찮았죠.
1: 여러분,
0: Wicked smart.
1: 그죠, 여러분 이 보스턴 액센트 느낌이 좀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심술궂게 느끼면서 느껴지면서도.
0: You are. No, you are.
1: Yeah, that's wicked. Very much 이런 뜻으로 그냥 wicked 많이
0: wicked,
1: 쓰죠.
0: Wicked.
1: Yeah,
0: 그쵸.
1: Wicked smart.
0: 이것도 지역마다 이 very 아주 좀 이렇게 단어가 다 좀 슬랭이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뭐 몇 주 전에 그 캘리포니아는 hella 했잖아요.
1: Yeah.
0: 뉴욕은 그 mad.
1: Mad. It's
0: right?
1: Mad smart.
0: 네.
1: Yeah.
0: 근데 보스턴 wicked.
1: 네.
0: wicked.
1: 그 미국 배우들이 그 보스턴 억양을 좀 연습할 때 쓰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버드 야드에 차를 주차하세요. 이거를 보스턴 액센트로 말해볼게요. Park the car in Harvard Yard. 여러분 따라해보시겠어요?
0: 그러니까
1: 보통 우리 그냥 네. 표준 억양으로 한다면 어떻게 네. 되죠?
2: Park the car in Harvard Yard.
1: In the Boston accent. Park the car in Harvard Yard.
0: 아, 왜 이렇게 웃겨? 재밌어. 너무
1: yeah.
0: 좋아.
1: 그리고 제가 네. 일로 와볼래?

0: come over here for a sec.
1: Excuse me, can you come over here for a second?
0: Come over here for a sec. 맞습니다.
2: 맞아.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 발음 연습할 때 왜냐면 R 발음은 한국은 없잖아요.
0: 맞아요. Right?

0: 보시면 즐길 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Yeah. Good suggestion.
0: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1: 좋아요. What you got?
0: 네, recess라는 표현이 나왔죠. 주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recess라고 하죠.
1: 네.
0: Yeah. So for example, recess is my favorite part of the school day.
1: 진짜.
0: 진짜 학교 쉬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1: 혜연 씨 다녔던 그 elementary school에서는 뭐 recess 때 뭐 뭐를 했어요?
0: Big championship, 공기 championship.
1: 오.
0: 전교 1등.
1: 진짜?
0: Yes.
1: 오.
0: I was just 거의 커리어였어요. 정말 I was very serious about this. Yeah. 그리고 여러분 그 의회나 법정에서 휴회할 때에도 the court is in recess 이렇게 쓰더라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공연에서는 recess라고 안 하죠.
1: 그렇죠.
0: 공연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뭐라 하죠?
1: 그 뭐였더라? Intermission.
0: Yes.
1: Intermission.
0: Intermission.
1: 네.
0: 근데 또 약간 좀 길게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는 시즌 1과 2, 3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1: 네.
0: 시즌들 사이에 좀 길게 쉬는 시간을 hiatus라고 합니다.
1: Hiatus. H-I-A-T-U-S.
0: Yeah. So for example, the show is on hiatus.
1: 네. 특히 시즌 예를 들어 한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할까 말까 할 정도 이 decision도 안 나왔는데
0: yeah.
1: 일단 it's on a hiatus. Like you don't know when it's going to come back.
0: Exactly.
1: 네.
0: Yeah.
1: So recess, right?
0: Mm-hmm.
1: That's the word we had in our lines.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한번 시도해보다라는 뜻으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Give it a shot.
1: Yeah. Give it a shot.
0: Give it a shot. 뭔가 이거는 좀 부담 없이 한번 해봐. 이럴 때 네. 쓰는 건데요. So for example, come on, give me another shot. 저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Minzy, have you tried Pilates?
1: Oh, too expensive for me.
0: Okay, but would you give it a shot?
1: I guess I'll give it a shot.
0: Yeah, 한 번쯤 해볼 수 있죠, 그죠?
1: Boston accent. I guess a shot.
0: Give it a shot.
1: 네.
0: 샷이 왜 우리 왜 운동할 때 약간 나에서 샷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샷 자체는 뭐 발사도 되고.
1: 네.
0: 샷.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
1: Everybody. 그 샷밖에 생각 안 나.
0: 우리 이제 스피디님께서 굉장히 피로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1: 네.
0: All right. Yeah, those were scenes from Good Will Hunting.
1: 맞습니다.
0: And some expressions.
1: 네. So recess 학교에서 이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네.
1: 미국에도 공기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두둥님이.
0: 전 초등학교는 이제 네. 포항에서 공기 1위로 1등으로 포항시 왜요? 초등학교 포항시에서
1: 왜냐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 뭐 해연 뉴욕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와 뉴욕 그 뭐지 그 학교 마당에서 공기를 했다고 하는데
0: maybe
1: 포항이었습니다.
0: 다시 take two. 네 제가 공기를 수출해 갔어요. 미국에. 네.
1: 맞아요.
0: 네.
1: Because I didn't go to elementary school here in Korea. Did they have jungle gyms?
0: Yeah, we had jungle gyms.
1: 맞죠.
0: Yeah.
1: 네, 그건 진짜 저 몇 번 가서 몇 번 떨어지고 몇 번 다치고. 진짜.
0: 공기 한번 해볼래요, 민수 잘해요?
1: 공기 차라리 그걸 할 걸.
0: 우리 한번 챔피언십 해봅시다 여기서.
1: I have no hand-eye coordination
0: whatsoever.
1: Give it a
0: shot. Give it a shot.
1: 좋아요. Well, Han,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Alright.
0: See you next time.
1: 네, 여러분. Time for a song break. Jack Johnson, Better Together.

0: 뿅뿅뿅. 문제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1: 뭐를요?
0: 우리 부스타 분들이요.
1: 네.
0: 그때 저의 그 파나마 해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고 그 마음속으로 들렸어요. 안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네.
1: 근데 왜 복숭아는 안 들고 와요?
0: 네?
1: 왜 복숭아는 안 들고 오냐고요?
0: 왜 복숭아예요?
1: 복숭아 들고 와야지 뭐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다음에 심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제철 시즌이긴 한데
1: 네.
0: 네, 한번 다음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걸 계속 이게 쓰고 와야지 문자 요정님 이 사람들한테 눈에 이제 익숙해져요.
0: 우리 그 둥피님 자기 맘대로 아주 그냥. 그리고 그 유저님 저 모자야말로 아까 그 파머의 머시기 아닌가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마음에 든다. 네. 사보고 싶다.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 근데 좀 공격이 저한테 안 오니까 좀 뭐가 좀 편하네.
0: 네. 그 우리 둥피님 저번 주 이어서 네. 이번 주도 리본 진짜 킹 받네.
1: 리본 진짜.
0: 네. 리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사님 근데 집에 갈 때도 저거 쓰고 가요? 당연하죠.
1: 네. 집에 나올 때부터 쓰고 있었어요.
0: 맞아요. 샤워 네. 끝나자마자 바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읽어야 됩니다. 문자를.
1: Yes.
0: 자, 오늘은요. 오늘의 1등은 또 네. 너무 좋고요.
1: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0: 칼리스토리님 3등 하셨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서님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나요? 문효 친구가 없나? 하는데 우리 유서님 요새 새로운 분들이 1등 많이 하시네요. 분발해야 되겠어요.
1: 네. 네.
0: 우리 유서님 분발합시다. 네.
1: 근데 너무 좋아. 일단 우리 너튜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0: 그러니까.
1: 이 올스타의 문화에 바로 그냥 익숙해지니까
0: 네네네.
1: 보기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영웅님도 아마 이 좀 크리퍼였을 거예요.
0: 그러니까 부끄러우셔가지고.
1: 그렇죠. 이게 좀 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봐야지라고 하면서
0: 네네네.
1: 안 되겠다. 오늘 내 차례다. 바로 딱 1. 이봐요. 너무 흥분해서 1 먼저 안 넣고 TT666 막 이렇게 이렇게 왜 안 돼? 라고 타타타타 치다가 네. 얼마나 떨렸을까.
0: 그렇죠. 원래 뭐든지 이제 처음 딱 시작하는 거는 긴장될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바이너리 님이 처음 오신 줄 알았는데요.
1: 네.
0: 알고 보니까 진리 님이셨는데 이번에 닉네임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1: Let us know. Let us know who you are.
0: 네. 네.
1: 이거는 because you know we wanna keep it friendly here, right?
0: 그렇죠, 그렇죠.
1: 특히 이제 아는 분이라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새로운 분이랑 착각하면 조금 더 차갑게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let's keep it friendly. Let's keep it in the family, right?
0: 네. 그렇죠. 진님, 그러니까 JIN 님이 또 따로 있으신데 그분이랑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네.
0: 마음이 넓으시네요.
1: 네.
0: 네.
1: 이름 배려.
0: 네.
1: 그래도 헷갈려요. 일단 진리

0: 엔진님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1: 우리 둥피님 나도 이름 바꿀까 신규인척 설레게. 둥피님, 둥피님은 대체 불가예요.
0: 네. 네.
1: 근데 아마 이 둥피님이랑 비슷한 닉네임이 올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일단 두둥님 just to let you know 딱 지금 관계가 딱 좋습니다.
1: 아 지금이 딱 좋아요.
0: 네네네. 네네. 이름 바꾸고 해서 이 관계가 흩어지니까 네네. 불편해질 거예요. Mm-hmm. For you and for me.
1: That's okay? right.
0: So let's just keep it as is.
1: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한프리카 패밀리님이랑 다나 넥스트도어님. 새로 오셨어요.
0: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1: 네?
0: 뭐라고 했습니까?
1: 우리 민수 씨 연기를 보고
0: 네.
1: 조금 여러 가지 평을 내놓으셨는데요.
0: 네.
1: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처음 오신 거에 제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0: 네, 일단 웰컴이고요. 저랑 1일 됐습니다. 네, 여러분.
1: 이거 흔치 않은 기회예요.
0: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One of the happiest days of your lives.
1: 네. 그래서 이제 문자는 이 정도로 이제 읽도록 하고요. 이제는 이제 가나요?
0: 자, 일단 뭐 문자 요정.
1: 네.
0: Once again, yeah. I do recommend wearing the hat. Mm-hmm. Try to wear the hat as much as you can mm-hmm. so that people get used to it.
1: 네.
0: 네. 아, 이게 원래 문자 요정이다라고. Mm-hmm. 이거 이날 될 때까지 올 때까지
1: 네.
0: 모자 유지. 오케이?
1: 다음에 다른 거 쓰고 올게요.
0: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Bye.

0: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9: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0: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1: 7:00 o'clock.

0: to you.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Good morning. 오늘도 오셨네요. Welcome. 뭘로 드릴까요?
4: Good morning. Yes. I'll have two caramel lattes, please. Is the drink very sweet? Please make it not too sweet. Maybe just a little sweet.
2: 아, 캐러멜 라떼요. 스위트라면 좀 달게. 스위트 커피 오케이?
4: Yes, just a little sweet. Just a little bit of sweet.
2: Alright,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여자친구 오시네요. 걸프렌드 오버 데어.
5: Hi, sweetie. Oh, my sweetie sweet.
4: Hey, you're late, sweetie.
5: Oh, sweetie. I got stuck, my sweetie.
2: 뭐? 이미 주문했는데 스위트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더 달게 해야겠네. 여기 시럽도 넣고 저기 시럽도 넣고 거기 시럽도 넣고.
4: Don't worry, sweetie. I already ordered.
5: Already ordered? Oh, sweetie, my sweet.
2: 또 스위트.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은데 스위트를 몇 개나 추가한 거고.
4: Of course, my sweetie. Oh, today you look

0: so sweet.
1: Oh, look at you. Oh, my sweetie. You are my sweetest sweet.
2: 또 스위트 오긴. 와, 이거 뭐 당뇨가 제대로 올 것 같은데 괜찮겠나? 요런 시럽, 저런 시럽, 그런 시럽 이거 더 넣고 요렇게 이렇게 저어가지고 됐다. 어, here you are.
0: O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Here, my sweetie, here's your latte. Be careful, it's a little hot, okay?
1: Oh, I love you, my sweetie. Let me taste.
3: 에? 먹고!
2: 어머머, 왜 저러지? 덜 달아서 저러나? 오, 시럽 더 넣을 걸 그랬네. 어, have a nice day. 어? 아!
4: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0: Is this drink very sweet? Is this drink very sweet?
4: Is this drink very sweet?
5: Sweet는 달다라는 의미인데요. 음료나 음식의 당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덜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sweet? Can you make it less sweet? 반대로 더 달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sweeter? Can you make it sweeter?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음료는 많이 단 편인가요?
0: Is this drink very swee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0: FM 부산 영화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9:00